0: 목포대교 바로 아래 용이 있네.
1: 어떤 분들 사진 쪽을 보고 약간 네. 아, 용이 너무 귀엽다. 너무 좀 약간 아담한 사이즈 아니냐.
0: 그래도
1: 이랬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목포대교 배경 사진 찍으면 아~ 멋있어요.
0: 아 이렇게 아. 보니까 되게 멋있다.
1: 그렇죠. 엄청 크지 그냥.
0: 저는 꼭 찍긴 찍어야 되겠네요.
2: 용띠니까.
0: 용띠니까. 어. 이쪽이 아니다. 아이씨 이렇게.
1: 오. 찍을 거 지금 보이죠?
0: 별로죠.
1: 시청자 투표. 시청자 투표. 오배우 노작가. 누가 잘 찍었나. 이거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노작가, 2번 이렇게 일단 숙을 줘서 2번 오배우 앞에 이제 우리 네 분이 계신데 1번 흔들어 주세요 노작가. 아, 들라 아직 피곤하신가 본데 사실요.
0: 땡 2번 오지호. 와 2번이네. 아마추어의 손을 들어줬네요.
1: 알았어, 알았어. 네. 어. 그죠, 이렇게 해도 되지?
0: 멋있다.
1: 밑에서 어, 위로 올려 찍기 하면은 더 근사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0: 목포대교가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 멋있네요. 그렇지.
1: 여유 좀 모르고. 용용 죽겠지로 한번 가봐요.
0: 용용 죽겠지. 용의 형상은 이렇게 해야 되나?
1: 어, 비슷해, 비슷해. 하나, 둘, 셋. 잠깐만.
0: 좀 이거 좀 개그스러운데?
1: 하나, 둘, 셋. 아, 좋아.
0: 와우!
1: 괜찮아?
0: 장난 아니야.
1: 와! 확인!
0: 확인!
1: 사진 찍!
0: 나 사진 잘 못 찍어요, 사실.
1: 괜찮아.
0: 아니, 요, 요, 요.
1: 욕만 잘랐으면 됐어.
0: 아니, 요, 요.
1: 어. 어,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0: 탑이 보여야 될 것 같아.
1: 어, 괜찮아, 괜찮아. 잘났어, 잘났어. 잘났어, 잘났어. 잘났어. 용이 중요하지, 뭐. 용이 중요해.
0: 또 가보시죠, 이제.
1: 어, 왔던 길 되짚어서
0: 다시.
1: 반대 방향으로 네. 가면 네. 이제 해안동굴. 이 해안데크 길에 한쪽 맨 끝에서
0: 끝에서 끝으로
1: 맨 끝으로
0: 오, 지금 꽤 멀어.
1: 멀어요.
0: 멀어요.
1: 아니 이런 이런
0: 이런가 보다.
1: 이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저도 끝에 가면
0: 또 있어요?
1: 또 있어. 오. 1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
0: 아, 10개요?
1: 네, 네.
0: 아, 그러네.
1: 그렇지. 14개가인데 그중에 11개가 옛날 그대로 태평양 전쟁
0: 네.
1: 미일 전쟁이잖아요 미일 전쟁
0: 그렇죠
1: 그 막바지
0: 이거 그러면 그거겠네 뭐 진지나 군사실 목적이겠네요
1: 그래서
0: 숨어 있거나
1: 어쨌든 뭐 인력 동원은 뭐 누구한테 했겠어 강제적으로 이제 그치, 또 노동력을 우리 국민들 와. 동원해서 인공 동굴 이런 거 자연 동굴이 아니라 그렇지.
0: 인공적인 게 약간
1: 그렇지
0: 차로 지나면서 차로 잰 듯한
1: 맞아 맞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목포의 풍경 이면에는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좀 참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지
0: 참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좀 보고 싶기도 하다.
1: 목포 최고의 네. 관광 자원 중 하나인
0: 케이블카
1: 목포의 산 케이블카
0: 저 크리스탈 타고 싶어요
1: 고소공포증 없어?
0: 아 전혀 없어
1: 바닥에 다 보여
0: 아 보여야 돼요
1: 괜찮아요?
0: 봐야죠 이렇게
1: 하긴 뭐 번지도 한 100번 한 사람 있어 왜냐면 우리 일정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 가만히 앉아서
0: 가만히 앉아서
1: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0: 아
1: 풍경을 내려다보며
0: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1: 그럼 탑시다
0: 탑시다 네
1: 탑시다,
0: 네, 탑시다. 네. 오! 오,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 아, 저 지금 이제 대략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 아, 못해도 한 6km?
0: 너무 썼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1: 3km.
0: 그렇지.
1: 3km.
0: 딱 총 연장 3.23km.
1: 아, 그 정도 되겠네.
0: 엄청 긴 거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항 승강장, 중간에 유달산 승강장, 마지막 고화도 승강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잘 드셔야 돼요. 북항에서 고화도로 내려올 때는 중간에 유달산에 내릴 수 없어요.
1: 바로 다이렉트로?
0: 고화도에서 북항으로 올라갈 때만 중간인 유달산 승강장에서 내릴 수 있다는 점.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여기 호텔. 이게 최초의
0: 호텔이야?
1: 최초의 호텔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큰 호텔 중에 하나였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주차장 큰 넓은 데 있죠?
0: 그렇죠.
1: 저기 원래 수영장이었습니다. 최초의 해수풀장.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되게 조그맣었구만, 해변이.
0: 봤어? 지나가는 네. 하행선 케이블카 안에 계신 분들이 알아봤어.
1: 진짜요?
0: 이 짧은 순간 어떻게 알아보지?
1: 아, 이제 바다를 건너왔어요.
0: 그렇지.
1: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항공사진이나 항공지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인데.
0: 아, 진짜 이거는 되게
1: 정말. 그죠? 그 항공지도 이런 느낌인데.
0: 아, 이게 진짜 그러네.
1: 재밌다, 이것도. 이런 그림도 되게 재밌다.
0: 그러네.
1: 아, 그래서 크리스탈 타면 이런 재미도 있는
0: 거지. 그렇지. 자, 이제 유달산.
1: 왔다!
0: 유달산 승강장.
1: 네, 여기도 진짜 잘 해놨네요. 이렇게 가는 길을 다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0: 여기도 사실은 그 정상은 또 노을 명소예요, 또 사실은.
1: 그렇지. 여기서는 뭐 일출 일몰 뭐 다 보게 되는데.
0: 하긴 뭐 그 진짜 여기 유달산은 뭐 번질러가 다녔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죠?
1: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죠. 가깝기도 했고.
0: 그렇지.
1: 뭐 여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 왜 그럴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궁금하다.
0: 와우, 야. 야,
1: 여기 암자인가 보다.
0: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구시가지 쪽이랑 저 외곽에 이제 신도시 쪽.
1: 네.
0: 그게 딱 한눈에 딱 보이네. 네.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1: 멋있다.
0: 그러니까 유달산 위쪽은 완전 안봉들인 거잖아, 그치?
1: 이게 1등바인가,
0: 그러면? 1등이지,
1: 여기? 1등이지. 가시죠, 빨리. 1등바에 갑시다.
0: 1등바에. 한 번은 내가 놓쳐본 적 없는 거. 1등.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 돼.
1: 예, 이게 마당바인가, 그러면?
0: 아니, 아닐 것 같아.
1: 아, 다 왔다, 이제.
0: 근데 저기. 와, 근데 이거는, 이야. 살아서 흔들 바위처럼.
1: 얘는 입석 바위야. 이렇게 찍으면
0: 그래 약간 기울어서 찍으면 진짜 약간
1: 그치?
0: 그러니까
1: 와 진짜 크다.
0: 옆에서 보니까 더 이게 네. 두께감이 보이.
1: 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아 저는 유달산을 이제 너무 잘 알지만 마당 바위는 사실 몰랐었어요.
0: 아, 여기 그거구나. 이 중요한 데 왔어.
1: 그래요?
0: 부동명왕상.
1: 와, 이게 있었구나.
0: 홍법 대사상. 일본 불교. 한 종파가 있대, 여기 설명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1: 아, 일본인들이 한 거네. 일본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일등궁 아래쪽 암벽에 조각했다고 전해진다.
0: 사실 기가 잘 오르시지.
1: 그러네.
0: 왜냐면 목포 유달산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달산에 88개의 저렇게 암벽 불산을 새겼다고. 그건 알 거 아니야. 유달산 곳곳에 옛날에
1: 그렇죠.
0: 저기 말뚝 박았잖아.
1: 그렇죠.
0: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진짜 짜증나지.
1: 말뚝.

0: 아유 왔다 왔다. 아유. 오, 오 장난 아닌데.
1: 아 너무하네.
0: 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거 가다가 전라도 말로 와 뻗치겠는데?
1: 그 무슨 뜻이에요?
0: 뻗친다고.
1: 이렇게
0: 퍼져나... 아니.
1: 아, 쓰러진다.
0: 사투리로 얘기하면 오메 뻗친 거. 힘들다고.
1: 오메 뻗친 거.
0: 오메 뻗친 거.
1: 뻗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0: 한번 뻗쳐보죠.
1: 완전 힘을 쥐어 짜내가지고.
0: 한번 뻗쳐보죠.
1: 어, 올라갑시다. 아... 올라갑시다. 자, 올라갑시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
0: 오, 이제 올라오는데?
1: 오, 올라온다.
0: 아, 올라온다?
1: 햄스트링, 햄스트링. 나 좀 데리고 가.
0: 아, 땀이 쉬워. 아, 와. 아이고. 턱받이 됐어.
1: 어, 진짜 뒤로.
0: 와, 나왔다, 나왔다.
2: 저기도 올라와야 돼.
0: 와, 저기 마지막. 여기 있어요. 올라가는 길. 마지막. 우리 마지막 몇 번째로 시킨 거죠? 마지막. 여기 1등 봉, 1등 바위. 유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심판 받는다 하여 율동 바위라고도 한다. 아, 율동 바위.
1: 그럼 우리도 심판을 받으러 한번 가보고 제작진은 내가 심판할 거야.
0: 자, 됐습니다. 3, 2, 2, 1, 0. 1등 바위. 와. 여기 있네요. 1등 바위.
1: 뭔가 남다르긴 하나. 네.
0: 와, 멋있다.
1: 아, 이 돌의 어떤 영험한 기운?
0: 진짜 유달산 이 1등 바위 기운을 받아가지고 뭔가 올 한 해 우리 가족의 건강과
1: 그렇지.
0: 행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안 보는 거. 너무 힘들었어. 따지고 엄청 많이 벌었어.
0: 많이 벌었어.
1: 힘들긴 했지만
0: 오늘이 또 유독 많이 벌었네.
1: 보람차다. 마지막에.
0: 아, 마지막 진짜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복한 것 같다.
1: 아,
0: 아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아, 대차던데. 1등 봉에 갔다 왔잖아요.
0: 네, 네.
1: 저한테는 식당 중에는 여기가 1등 봉인 곳이에요.
0: 여기에요?
3: 여기야.
0: 완전 가정집이네 진짜.
1: 그렇지. 여기 잘 그 외지인들은 진짜 잘 모르시네.
0: 가정식 백반.
1: 맞아. 아. 어머 솜씨도 좋으시고.
0: 아, 진짜.
1: 안 보여?
0: 아니. 들어가겠습니다.
1: 우와.

0: 미리 네. 현상 차림으로 네. 주문해놨어요.
1: 저건가요?
0: 어.
2: 깡다리 있어요?
3: 깡다리죠?
2: 깡다리 있어? 깡다리죠? 당연히 알죠.
0: 이래서 찐이나 먹어야 돼. 서울 사람들이 깡다리라고 아냐, 모르지.
2: 깡다리 모르지.
0: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홍어 삼합. 이게 백반에도 요거 삼합을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서울은 상상할 수가 없어.
1: 상상할 수 없지.
0: 8,000원짜리 백반인데 홍어 삼합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산물이 다르니까
1: 꼬막 나와요.
0: 꼬막. 그다음에 요거는
1: 새우젓.
0: 그렇지. 새우. 그다음에 뭐 부침개도 있고 나물류.
1: 간제미도 있고.
0: 어. 자.
4: 병어입니다.
0: 병어회.
1: 와.
0: 병어회. 물론 이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철에 따라서.
1: 그렇지.
4: 철에 따라 조금씩.
0: 병어가
1: 병어 원래 입에서 약간 녹는
0: 독인데 이게 그래서 수분도 많고 그다음 시원하고 달큰하고 또 달아가지고 영어로는 이게 버터의 드피시야.
1: 그래요?
0: 어 진짜로.
1: 울었다 울어.
0: 와 나 진짜 이게 좋아해 주니까 내 마음도 울어.
1: 나 울어 진짜 좋아요.
0: 어? 어머니 이거 반건조한 거구나.
4: 네.
1: 그래서 이걸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서댄 줄 알았어.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많이들 아시지만 생선은 말리면 꾸덕꾸덕해서 이제 씹는 맛도 좋아지지만 감칠맛이 또 올라가잖아요.
1: 그치.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하여튼 생선 이렇게 반건조 말린 생선
1: 맛있어.
0: 쪄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고
1: 이걸 사실은 저는 목포에서만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치.
1: 서울 사람들이
0: 물론 뭐 하는 집들도 있긴 해요.
1: 네,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홍어. 대세랑 홍어. 역시 초점은 아무것도 안 찍고.
1: 앞접시가 없다. 저는 홍어를 하나 올리고
0: 삼합?
1: 예, 하나 찍을까 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나 올리고
0: 돼지고기.
1: 돼지고기 또 살짝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묵은지 묵은지 올려서
0: 여기 홍어는 제가 이 식당을 몇 번 왔었는데 오늘 막 너무 팍싹 해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초심자에게 어려운 그런 홍어는 아니고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그치?
1: 맛있다.
0: 그냥 순하게
1: 그냥 순하다.
0: 순하게 삭힌 정도라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1: 되게 순해.
0: 그치?
1: 근데 이렇게 또 순한 홍어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0: 그치? 톡 쏘는 그런 건 또 없지. 그러니까는 누구나 드실 수 있지. 드실 수 있고

0: 진짜 맛있어요. 와. 와.
1: 이걸 목포 사람이니까 깡다리를 대본에 아는 겨.
2: 그럼요.
1: 아는 겨는 충청도 아니에요? 그죠?
2: 이런 느낌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조기. 조기국.
1: 조기국도 많이 먹잖아요, 여기. 그치, 목포에서. 그죠?
2: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3: 비가 없으면 이제 조기를 입히다가.
2: 그렇지.
1: 아, 이거 맞죠?
2: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찌개라고 하긴 약간
1: 아 너무 자박자박하지도 않고
2: 네 그래야 진짜 종국이 된다. 이 깡다리도 마찬가지야. 이거 봐, 이 국물이 기가 막히지. 이제 서울 분들은 이런 국물 맛을 못 먹어봤을 것 같은데.
1: 만천치에 많이 드세요. 이거
2: 목포를 진짜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기억이 막 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자랐던 그 풍경들이 쫙 지나가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
1: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지만 진짜 이번 여행이 저도 의미 깊었지만 정말 저는 오병호한테 너무 의미 깊은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2: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그치? 고향에 대한 느낌이 그렇지. 다시 나타나서
1: 그렇지.
2: 가족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
1: 맞아, 맞아. 맞아. 저는 27년 정도 여행자 끝이라고 했는데 잘 하지 못했던 경험들. 양식장, 가도의 한가운데 가서.
2: 그건 진짜 현지인.
1: 그럼.
2: 현지인도 사실.
1: 전복 양식장 보고 거기서 직접 해가지고 그쵸. 썰어주시고 그런 거 먹어보고.
2: 그쵸.
1: 뭐 오래된 그 왜 여행 격언 중에 네. 뭐 우연히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뭐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경고 같은 게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 안에 있는 매점에서 민어회 조식 정찬을 먹은 거.
2: 아, 그거 대박.
1: 난 그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2: 그럼.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요.
1: 나 알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나란히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마주할 노을.
2: 자산업 노을.
1: 그렇지.
2: 와, 저는 그게
1: 참 좋았어.
2: 가장
1: 참 좋았어.
2: 그냥 나의 마음이 뭔가
1: 가만히 이거 사실은 오베고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건데.
2: 아니, 하죠. 문제
1: 하지 마. 하지 마.
2: 문제.
1: 조금 자기 울었다 그랬어.
2: 아, 아니,
1: 진짜로. 그렇지.
2: 아, 울 뻔 했다고 했지.
1: 아, 흘렸다 그랬잖아.
2: 아, 흘렸.
1: 아, 그 바닷가 쪽에 그 물소리.
2: 흘리진 않고 뭔가 이게 차 오르다가 요거 아닌데 다시 넣었지. 차 오르고 있는데 들어갔어.
1: 풍경 보고 오른 적도 있어요?
2: 있었던 것 같아.
1: 진짜?
2: 바라보다가 차치 딴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1: 그렇지.
2: 그래서 약간 딴 생각하려고.
1: 근데 눈물 날 만한 풍경이긴 하다.
4: 저기 물소리 듣다가 훅 가가지고 아씨.
2: 차 오르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일부러.
1: 아주 막판에 산통을 다 깨네 그냥.
2: 아니,
1: 알았어.
2: 아니 진짜.
1: 알았다 이거지. 나는 봤어.
2: 아니,
1: 걸.
2: 운 게 아니고.
1: 아, 됐어 그럼. 됐어.
2: 그러니까
1: 각자네 이거 그 뭐.
2: 알았어.
1: 알았어.
2: 25,000원씩.
1: 알았어요.
2: 25,000원. 에이.
5: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다음은 국민 의례를
1: We would like to proceed with the national ceremony. The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will be read by actor Ha Do-won.
0: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1: Salute to the flag.

0: 다음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 유공자분들에게 정부 포상의 수여되는 정부 포상의 수여되는
1: The late An Jong-ik, the independence patriot.

0: 수상자께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Please be seated.
0: 다음은 독립유공자
1: Next, we honor the late independence patriot 님입니다. 최준예.
0: 건국훈장 애족자
1: The patriotic medal of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the late 최준예 The content is the same as above it is hereby presented to granddaughter 김미
0: 이어서 추서판에 정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1: And it will be hanged upon the posthumous award plaque.
0: 수상자께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Please be seated.
0: 다음은 독립유공자
1: We honor the late independence patriot 이면응
0: 건국포장
1: National Foundation Medal the late 이면응
0: 이하 내용은
1: The content is the same as above
0: 오손 이봉준님께
1: It is presented to great great grandson 이봉준
0: 이어서 추서판에 정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1: It will be presented to the posthumous award plaque.
0: 수상자께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You may be seated.
0: 다음은 독립유공자
1: We honor the late independence patriot
0: 님입니다.
1: 강정신
0: 대통령 표창 고
1: President citation the late 강정신
0: 이하
1: The content is the same as above.
0: 외손녀 이혜은님께 수여됩니다.
1: Presented to great granddaughter 이혜은.
0: 이어서 추서판에 수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1: And it will be presented on the award plaque.
0: 수상자께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Go back to your seat.
0: 다음은 독립유공자
1: The late independence patriot 정태림
0: 대통령 표창
1: President citation The late 정태림
0: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 The content is the same as above.
0: 손자 정규황
1: It is hereby presented to grandson 정규황
0: 이어서 추서판에 수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1: On the posthumous award plaque.
0: 수상자께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포상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2: 존경하는
1: Honorable fellow Koreans,
2: 여러분,
1: compatriots overseas,
2: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 today and also independent patriots and bereaved families, today marks the 81st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when we restored our national sovereignty and reclaimed the dignity. Sacred conversations about the sun always begin in places turned away from the sun. As one poet wrote in celebration of liberation, even in the darkest nights, there were fallen patriots and independent fighters who sacrificed themselves, never giving up their dream of restoring the light. They lived through the darkness of colonial rule with no clear path.

0: 네,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출연진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 Once again, a big round of applause.
0: 다음은 광복절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오늘 만세 삼창은 대통령 내외분과 이종찬 광복 회장님, 송한빈님, 송예린님, 최찬준님, 최창록님, 정성일님, 김윤지님, 김태경님, 황수미님, 봉병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선열들의 꿈이 이루어진 오늘 대한민국의
1: It symbolizes the realization of our forebears' dream of an independent nation standing proudly among the nations in the world. So let us now chant three cheers of 만세.
0: 만세!
2: 만세!
0: 만세!
2: 만세!
0: 만세! 만세!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 라이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방송이자 공연이자 프로그램인데, 무대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헤드폰 쓰시고 중앙 무대로 바뀌고서는 처음 와봐요. 게다가 이 중앙 무대 시스템으로 시즌이 하나가 끝나는 걸 보고 이제 나와라고 그래서 저 무대 너무 나가보고 싶었는데, 시즌 바뀌면 무대도 바뀌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었는데, 새 시즌의 첫날에 이렇게 멋진 무대로 그대로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방송국의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아임 라이브의 잘해줌은 좀 광기예요, 광기. 그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뮤지션분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무대가 아름답다. 저희가 아임 라이브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곡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플레이 타임 동안 새로운 노래들도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 샌리스트에 기존에 무조건 했던 노래들이 좀 많이 없어요. 첫 곡은 요 앞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신곡 중에 하나인데, 너의 등장이라는 아주 빠르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임 라이브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 많은 노래들을 한 번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송이기도 해서 저희 또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소란에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구나 즐겨봐주시고, 괜찮으시면 음원으로도 또 들어봐주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나중에 콘서트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 데이브레이크입니다.
0: 일단 뮤지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 제일 좀 뭐랄까 편해요. 방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 공연하는 것 같고 제일 기분 좋게 무대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후배 뮤지션들한테 막 솔직히 막 음악방송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 아임 라이브 꼭 나가봐. 특히 회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컨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락해서 꼭 나가봐라고. 진짜 좋다. 혹시 압니까? 또 글로벌 스타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내 맘을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관객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냥 감상만 해도 너무 좋은 노래,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노래들만 엄선해서 불러왔어요. 기승전결이 쫙 살아있어서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이렇게 되는 작은 그런 느낌. 네. 그런 샌리스트. 오늘 준비한 이 무대의 주제는 드립다입니다. 드립다.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드립다 신곡의 첫 라이브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첫 라이브인 만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이 시작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임 라이브 시작이 좋았잖아요. 첫 회 데이브레이크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쭉 장수하고 계신데 저희도 오늘 첫 라이브를 잘 끊고 이 드립다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 해야 됩니다. 드립다는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곡인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발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사의 발음들이 막 찰지게 툭탁 드립다 따라 이런 것이고 저희 멤버들의 연주도 정말

0: 쏟아붓듯이 에너지 넘치고. 정말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1분 1초도 지루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든 노래라서 아마 들으시면 또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막 이러실걸요? 오늘 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너무 반갑고요. 신곡도 들려드리고 좋은 기운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와 함께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임라이브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1: 정말 1-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첫 방송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제 뒤에 앉아 계시니까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2: 투명 우산 사이로. 지난번에 이제 두 번 했던 그 라임라이브 때는 또 데뷔 때 이후에 직후에 하기도 했고 또 나다오 때 와서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떨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번 라임라이브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생각한 단어는 연대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거창한 의미 말고 정말 이 공간의 특징이 되게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서 다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뭉치기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객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곡들을 고르고 이제 추억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2: 우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들려드릴 신곡 중에 이번 세 번째 EP의 타이틀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아 마음대로 다 될 거다 라면서 주문을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과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금이 조금 따뜻한 곡이거든요. 약간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아임라이브 할 때도 날씨와 이 분위기와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손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저희가 또 이제 함께하는 만큼 더 재밌는 그림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같이 라이브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1: 드럼프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2: 화이팅!
4: 화이팅!
5: 아임라이브 화이팅!
6: 아임라이브 사랑해요.

0: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네, 아임 라이브 출연하게 된 가수 하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세 번째입니다.
0: 맞네, 세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음악을 위한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늘 올 때마다 들어서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늘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그 외국 스튜디오 같은 이 카펫이 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아임 라이브를 나왔을 때 노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객분이 우시는 관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이서 소통하는 이런 공연은 또 이런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또 특이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제 제 거 모니터, 제가 부를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다 마무리가 체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들으시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갈지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2: 네, 감독님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는 보컬 메인은 여기서
0: 네.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딱 그게 사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뉴보트이고요. 네, 사실 정규 앨범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규 앨범 셋리스트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이런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를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늘 해왔던 음악의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가사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하려는 앨범이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는 어떤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 음원은 음원대로의 또 그 맛이 있지만 또 라이브는 또 라이브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좀 많이 도드라지는 곡이 제 생각하기엔 라디오라디오인 것 같아요. 라디오라디오가 라이브가 또 음원과는 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무대란 놀이터다. 네,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초등학생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30대가 돼도 어린애 같은 면을 계속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 네, 좋은 라이브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K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0: 메디 어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아, 저도 써요.
1: 같이 쓰자고요?
0: 아니,
1: 같이 쓴다고요?
0: 아니,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1: 아 쓴다고?
0: 쓴다고. 색깔 뭐 써요?
1: 녹색.
0: 녹색. 아 잠깐 너 녹색 쓰는구나.
1: 너 언제 완전 BTS 다 됐어요?
0: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1: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1: 그래서 그런 걸 네.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네.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1: 가볼까요?
0: Let's go.
1: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 찾으세요?
1: 무슨 바로 지금 무슨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아,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できますか?
0: できますか?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3: 오스스메.
0: 있나 봐.
1: 있나 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すいません. 하이.
2: 僕の
0: はい.
2: favorite item?
0: はい. 비밀번호 찍지 마세요. 비밀번호 찍지 마세요.
2: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3: 일본. 뭐 K뷰티 단발.
1: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달릴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자 이제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어디 가는 길이세요?
4: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4: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네.
4: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4: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4: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4: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싼 것만. 케이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닥터지.
0: 와 이거다. 닥터지.
1: 닥터지와
0: 독도 토너.
1: 라운드랩.
0: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4: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4: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가볍고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4: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있어.
4: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4: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PX를 자주 가시나요?
4: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1: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가능하세요?
1: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5: Sure. I live in Los Angeles.
0: Los Angeles. For how long?
5: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5: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5: Absolutely.
0: Oh, really?
5: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5: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0: Okay.
5: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게 어디 다니시나요?
5: Yeah. Travel?
0: Yeah. Yeah.
1: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5: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To moisturize.
0: So long in the airplane.
5: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5: I have it, yeah.
1: 마스크 팩.
0: 어, 마스크 팩을 이제.
5: Collagen jelly. Jelly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1: 오!
0: 오!
1: 완전 K뷰티.
0: 네.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0: 고고.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0: 고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7: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7: 구미.
1: 구미.
0: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어머,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7: 네.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7: 어,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0: 네이밍 쿠션?
7: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0: 어? 지금 챙겨놓은 건.
7: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네.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7: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1: 지속력이 강하다.
7: 네.
1: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7: 아니요, 이거 세트로.
1: 아, 세트.
7: 네.
0: 이쁘다. 괜찮은데?
1: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7: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7: 네.
1: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7: 사진이죠.
1: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7: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7: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잘 나와요.
1: 아, 진짜요?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7: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7: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7: 쿠션. 뭐,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1: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7: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1: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쵸?
0: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또 이제
0: 뭔 스팟이?
1: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사진
1: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0: 남는 거 바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0: 사진 렛츠고.
1: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 제약.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을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2: 오.
1: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 비치는 마리동.
0: 자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0: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2: 바보 이 엔터가.
0: 자,
1: 어,
0: 여기.
1: 오, 어, 어 들어가.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네, 예.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서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어.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인대요, 진짜로.
0: 그러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장난이죠? 된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0: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언.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볼게요.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0: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자라라.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 in 1이래.
0: 아,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제형. 사실 제형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예.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네,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1: 네.
0: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오.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오!
1: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거 같아.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거 어딨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네.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1: 짜라란.
0: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갈 때마다 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쵸.
1: 네,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쵸.
1: 그쵸, 그 얘기겠죠?
0: 그 얘기죠.
1: 그쵸.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1: 눈이 커진다.
0: 어.
1: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뭐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고착 이거
1: 뭐야?
0: 이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만해.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네.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네.
2: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거는
0: 그렇죠.
1: SN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네. SN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SNS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네.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나왔어. 아직 나왔어.
1: 아, 아직 나왔어. 아,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 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를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를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아한대요. 저도 이제
1: 네.
0: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1: 네.
0: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온앤오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네.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노트.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오.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아.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오.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오.
0: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오.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핫.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mi. Yes, tadami. Tadami, tadami, tadami.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수옥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한강공원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교수님.
1: 네.
0: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1: 네.
0: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그럼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자세도 약간 이렇게
1: 해야 건강해지죠. 예, 예.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0: 네.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네.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보기에는 또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아.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청홍겁을 네. 막 실로 뽑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네.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아.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이거는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아트는 대중 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네.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네. 네.

우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대성 씨, 네? 지금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네.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제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파탈인지 그것이 궁 이야기들이 있어요.
0: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1: 네.
0: 그런데요.
1: 네.
0: 아니 클림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돼 있는지 아세요?
0: 뭐

0: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거.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 보이진 않거든. 잘 찾긴 한데.
1: 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슬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의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있는 한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이 마치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여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여가 숲 속에 머물면서 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네, 공간. 네, 네, 네, 네.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0: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2: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1: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0: 과연 기대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1: 네.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2: 가본 적 있어요?
1: 캐나다요?
3: 한 번도 없어요, 저는.
0: 나 캐나다 너무 가보고 싶다.
2: 이뻐요.
1: 이뻐요.
2: 근데 조금 지루해요.
1: 진짜요?
3: 네. 아이돌 메이커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2: 아,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0: 새로운 네. 출발?
2: 출발이요? 출발.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0: 싱글.
2: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0: 그만 뭔지 알죠? 이제부터
2: 자유.
0: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 맞아요. 나를 찾아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0: 제가 좀 잘 알아요.
2: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0: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너무 좋은데요?
0: 일단은 또 네. 마스크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1: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2: 엄청 많아요. 끝이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0: 저 알아요.
2: 40대?
0: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이죠. 네. 노화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2: 평생 동안 닭 쓸거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놓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0: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 자꾸 생겨요?
2: 계속 생겨요.
1: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2: 세 마리 이제.
0: 세 마리나?
2: 애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0: 애새개새
2: 정신 없어.
1: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2: 와우, 관리 엄청 잘하는 40대 그런 느낌?
0: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2: 30대. 오케이
0: 30대 초반
1: 30대로?
2: 좋아요.
4: 그런 에센스로 촉촉하게 다음에 프라이머.
0: 근데 잔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2: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0: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1: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0: 붉은색입니다.
1: 붉은색?
0: 오늘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4: 색을 아주 얇게 좀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네.
0: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1: 네. 쌤님 손에 올렸을 때는
0: 초록이죠.
1: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0: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1: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촉촉한 파데에 살짝 커버력을 더할 수 있는 동안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그죠, 때문에 그죠. 촉촉한 파데를 비티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이제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촉촉한 파데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1: 혹시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2: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1: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0: 번데기 먹어요?
2: 네.
0: 번데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1: 저 진짜 잘 먹는데.
0: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1: 되게 꼬소해요. 근데
0: 꼬소해요?
1: 네, 꼬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0: 번데기가 귀엽다고?
1: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4: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아.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1: 근데 또 윤정님은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
4: 이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프라이머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2: 붉은 톤.
1: 혹시 애교살인가요?
4: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혈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쓱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5: 밝은 톤으로.
1: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4: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래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핑크핑크하게.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3: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4: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뷰티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1: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4: 완전.
1: 완전?
4: 네, 완전.
1: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4: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1: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4: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빼면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단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3: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2: 피부과.
4: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2: 메디컬 요행.
4: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3: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4: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음영을 잡아줄 때 펄이 들어간 컬러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1: 립밤.
4: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오. 네.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3: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4: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1: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4: 그렇죠. 코를 좀 짧아 보이게 쉐딩해볼게요.
3: 방법이 있나요?
4: 짧아 방법이 보이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3: 오, 신기하네.
4: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동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베이지 컬러로 조금 확장을 할게요. 또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1: 이런 컬러 예쁠 것 같아요.
4: 오,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토끼 같은 느낌이네.
3: 밑에 올리신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언제 오시는지 기다려볼까요? 오!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1: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3: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1: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3: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꼭 와야 돼. 네.
0: 와 대박 온다.
1: 아 이렇게.
4: 와. 와. 대추차고요. 아.
0: 와. 산삼.
4: 다양한 산삼차고요.
0: 이걸 먼저 먹을까요?
1: 이게 한 산삼.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어린이 산삼인가 봐.
1: 처음이에요.
0: 처음 먹어봐.
3: 매운 당근.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0: 우와! 너무 쓴데?
3: 괜찮아요.
0: 진짜 이거 먹는 거예요?
1: 매운데요? 아, 그냥 매운 당근.
3: 매운 당근 같은.
0: 와, 이거 맛있다.
3: 맛있네요.
1: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잘 드시는.
0: 언니가 달라.
1: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3: 제가 40살인데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오늘.
0: 와! 이게 뭐지?
1: 뭐예요? 이거 진짜 뭐예요?
0: 깜짝 놀랐다.
1: 감사합니다.
0: 와 너무 귀여워. 신님 박지혜님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너무 감동인데? 네,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에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1: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0: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4: 네. 안녕. 바이바이.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봉길 의사의 후손 배우 윤주빈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직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귀국선 우키시마호를 승선하여 귀국길에 오른 김시형 씨의 아들 김진국입니다. 일본이 폐망 직전에는 학생들까지 군에 아니면 노무자로 차출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피신을 해서 우리 외갓집에 잠시 계시다가 그 당시 순사들한테 잡혀서 강제징용에 동원돼서 가신 겁니다. 8월 24일 배가 폭파된 후 구사일생으로 물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 배가 출발해서 오는데 우키시마호가 갑자기 폭파하기 전에 배에서 사람이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걸 분명히 봤답니다. 그 배가 막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배가 폭발하더라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니까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어른들이 막 울고 하기 때문에 같이 울었습니다. 예.
1: これはね 亡くなられた方の 名簿なんです.
2: 사망자의 명부랍니다. 돌아가셨는데.
3: 이거는 이 명부는 언제 몇 년도에 작성된 거예요?
1: 作られたのは 1945년の 9월 1일 付けになってるんです. 海軍の 犠牲者の調査団が 調査を始めたのは 9月 2日からなんです. ただ名簿が作った日付が 9月 1日になってるんです. だから調査以前に名簿ができてたという日付になったので、疑問点が多い名簿です。浮島丸の爆沈はまだまだわから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浮島丸に何名乗っておられたのかと、そして何人の方が亡くなられたのかと、 そして爆発した原因も分かってません。
3: 앞으로 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앞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일본 政府は船に乗る時の乗船者名簿は船とともに沈んだんで、正式な乗船者名簿はないと説明します。ただですね、昨年の5月に乗船者名簿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 分かりまして、日本でも大きく報道されたんです。それは去年から今年にかけて75件分の名簿は日本政府から韓国政府に渡されているんです。はい。

0: 아버지, 3살 아들 영용이가 83살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하늘나라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골조차 아직 못 찾고 있으니 아버지를 만나 나만 왔다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유골은 대한민국 땅에 꼭 모셔놓고
1: 아버지 가겠습니다. 유골은 대한민국 땅에 모셔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아버님도 나라가 있는 줄 아시겠지요. 아버님 계시는 곁으로 갈 때 꼭 그 이야기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제로 영장을 받아서 일본 아오모리 해군 시설부에 끌려가시죠. 제가 3살 때입니다. 아버지는 27살일 때, 어머님은 25살이고 시신도 없는 장례를 치르게 됐고 빈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죠. 그때의 기억은 저한테는 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품은 아버지가 쓰시던 소설 책 하나 있죠. 시집이더라고. 그렇게 사진이라도 남겨두셨으면 되는데 사진도 없지. 그 지금 침몰지에 아직 3m의 퇴적물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결국은 유골 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유해도 언젠가는 찾아야 됩니다.
2: 아, 또 遺骨ですよね。 まだ 東京の 祐天寺に 浮島丸の 犠牲者の ご遺骨が 200数十体 残っていると。 80年も経っている、 未だにそれが 日本にあるってこと自体が 非常に この事件を象徴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一切この事件に関して謝罪であったり補償も日本政府はしてないわけです。そういう意味では決して過去の問題っていうのは解決をし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

0: 사죄받고 회사가 없죠.
1: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려놓으시고
3: 할머니들 뭐 이겼습니다. 대선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거의 다 누워가지고 있고 뭐 거동도 못하고 그저 숨만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이런 할머니들이 거의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등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계가 아는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하는 걸 밤낮으로 빌고 있습니다.
4: 이춘식 어르신의 장남 이창환입니다.
5: 밥만 먹고 월급 봉투란 거 따로 주고 하죠. 그래서
4: 그런데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 기업들은 정말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집단이라고 끝까지 내 희생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는 상고 비용은 피고와 부담한다.
4: 오늘은 나에게 가장 기쁘고도 슬픈 날이야. 같이 투쟁했던 친구들은 다 가고 혼자 남아서 동기들의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에 대한 좋은 결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아프셔서 선망증까지도 오셨는데 손을 막 일으키면서 막 일으키면서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제는 과거 희생됐던 것에 대한 사죄를 받고 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 신념이 있으셨기에 자식으로서 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드려야겠다는 뜻에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7: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당당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뜻을 이어 제가 일본 정부와 일본 제철로부터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8: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지.
9: 日本では裁判日本では進行まあ進んでるってことに連携して日本で三菱あるいは日本製鉄に対してやはり問題を早く解決するように被害者を早く救済する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まあ企業に対してアピールして訴えていく行動をずっと続けているんですよ。 今年は敗戦80年朝鮮解放80年、 そして日韓国交正常化60年という年です。だから非常にある意味で区切り節目の年ではあります。そういう中で本当に日本政府韓国政府はですね被害者をいつまでにいつまで置き去りにするのかと。
8: 일본을 떠난 우키시마오. 이곳 부산항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 부산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환하게 잠든 바다, 나부끼는 깃발, 우키시마오 희생자 넋을 기리며.
9: 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끔 꿈에 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목이면서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내 자식을 하고 막 품을 품으면서 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1: 숨은 끊어지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여섯 번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점 전에 완벽한 해결이 돼서 저는 일본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2: 今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です。日韓両政府の間ではこう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築いていこうってことが近年盛んに言われています。やはりこの、2025年この年にですね、こういう未解決の問題を解決する、そういう年に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3: 저는이번여정을통해서아직도많은분들이과거의상처를안고살아가신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우리가이분들에게더많은관심을갖고일본정부도강제징용자에대한진정한사과를할때우리모두가바라던광복이큰의미를가지지않을까싶습니다

0: Buongiorno, my friends.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final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and delicious products of this country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s. And for this reason, today is the last episode and I brought you in a very, very special place. We are in Jeonju. Today, especially, we are here in this beautiful Jeonju Creek, and right beside there's Dokgaebi Market. It's a morning market that starts before sunrise and already disappears by the morning. So you can only meet this market in the very early morning. I think it's the very best place to start our discovery of Jeonju. So let's go.
1: Wow. 신선하네요.
2: 예, 너무 직접 키워갖고 갖고 나오니까요.
1: 아, 진짜?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2: 네, 예, 우리가 직접 키웠어요.
1: 다 여기 전주 근처에 있는 분들이 여기 직접,
2: 예, 직접 키워서
1: 예. 그리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2: 예.
1: 근데 매일 있어요?
2: 매일 나와요.
1: 매일 나와요? 예. 오늘 몇 시에 나와셨어요?
2: 아침 새벽 4시에.
1: 4시?
2: 집에서는 한 3시 좀 넘어서 나와갖고 여기 4시 되면 내려와요.
1: 아직 저는 어떤 요리 오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봤으니까 사고 싶은 것 같아요.
2: 네, 예, 대파요?
1: 이렇게 한 묶음?
2: 네, 예, 한 묶음에 3,000원이요. 이렇게, 아, 이렇게 3,000원, 이렇게 3,000원.
1: 아, 진짜로?
2: 네, 예, 예.
1: 너무 싸지 않아요, 선생님?
2: 그래야 사시죠. 그래야 여기 새벽시장, 도깨비시장 오시면 싸다 하고 사가시죠.
1: 와... You see, my friends, this is the magic of these places. So this very outstanding woman woke up at 3 o'clock to come here to sell the vegetable that she directly grows. That's amazing. I'm almost moved about that.
3: Oh, 이거 올가리?
1: 와, 여기 진짜 여기서도 신선하네요.
3: 진짜 여러 가지. 근데 이거 뭔데요?
2: 호박.
3: 이거 호박이에요?

0: 초에 어떤 전통주 있을까요?
1: 이강주.
0: 이강.
2: 아 그런 전통주 이런 신선한 야채랑 잘 맞을까요?
1: 맞죠.
2: 아 진짜로?
1: 네, 그러면요.
3: 해결된 것 같아요.
4: 오늘의 전주 미션.
3: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제가 만드는 연인이에요.
2: 연인님이세요? 아,
1: 5대째.
2: 배우고 싶어요. 이거 무슨 술인지.
1: 처음에 만들 때 네. 쌀 보리 누룩으로 해서 머리 누룩으로 해서
2: 입구 누룩이에요?
1: 네, 누룩이에요.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 그 다음에 중요를 해요. 네. 옛날식으로 네.
2: 중요기로 네, 옛날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 소주를 내리죠.
2: 여기 소주? 네. 아, 중요 소주.
1: 그 다음에 배 오고 생강 오고
2: 생강.
1: 아, 배 생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네. 이강주라고 이름이 아.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계피, 울금이 감칠맛을 청각에서 소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옷을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추출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2: 섞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1: 아니야. 섞어주는 거예요.
2: 섞어주는 거예요.
1: 발효를 했다가
2: 이거 만들고
1: 중요
2: 소주 만들고 여기 이거 추출했다
1: 브랜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2: 아, 그러면 우리 진짜 40도예요. 진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더 드릴게요. 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여기다가
2: 여기 알려주세요. 스토프
1: 쳐줘요.
2: 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넣어버릴 거예요.
1: 네, 넣어버리고 여기에 배가 많이 들어가요.
2: 많이. 우리 많이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오, 오케이. 오케이. 배 넣었어요. 오, 진짜
1: 배가 많이 들어가요.
2: 꽤 많이 들어갔네요. 진짜로.
1: 그다음에 생강은
2: 생강
1: 반절만 넣어요.
2: 절반.
1: 예, 절반만.
2: 이렇게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맞죠? 예. 오케이.
1: 이거 계피? 예, 계피 몇 조각 넣고.
2: 이렇게?
1: 예, 예.
2: 이 정도?
1: 이 정도면
2: 오케이.
1: 돼요.
2: 예, 저는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예. 왕금 비율 잘 배워야 돼요.
1: 마지막에 울금 좀 몇 조각.
2: 이거? 예. 이거 다시 한번 이름이 뭔?
1: 울금이라고 하거든요.
2: 울금? 아, 근데 이거 익숙한 향이에요. 혹시 이거 투메릭? 투메릭이죠?
1: 네. 오케이.
2: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very amazing because I've never seen a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turmeric in Korea. Wow. 진짜 이거 처음 봐요, 네. 이런 거. 와. 오, 이거 진짜 똑똑한 술인 것 같아요. 오, 진짜 혹시 맛봐도 돼요? 이제 네. 이런 거 다 만드는 과정을 봐서 어떤 맛인지 조금 네. 궁금해요.
1: 오늘 한번 조금 받아 한번 보세요. 조금. 원액은 조금 더 콜 거예요. 그래서
2: 감사합니다.
1: 좀 달라져.
2: 맞아요.
1: 독서도 좀 연하고 향도 좀
2: 가벼워졌어요.
1: 연하고, 가벼워지고.
2: 근데 음식이랑 아마 이렇게 필터된 거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죠?
1: 맞습니다.
2: 오, 안 그래도 저는 아까 도깨비 시장에서 진짜 맛있는 전주의 야채를 다 사놨어요. 오늘 진짜 과했어요.
1: 많이
2: 진짜 과했어요. 네. 오늘 잠복이 이렇게 넉넉하게. 호박
3: 잎 그리고 호박.
2: 이렇게 뚱뚱한 호박 아직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튼튼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 제 생각에는 이제 호박찌개.
1: 호박찌개. 예, 좋죠.
2: 그리고 디글레이즈 해야 될 때 이거 한 잔. 이간주 한 잔 넣고 이거 그러니까 안에 은은하게 그런 이간주 향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기가 막히고 맛있게. 네.
2: 저는 진짜 맛있는 음식 이거 이간주 잘 어울리는 음식 준비해드릴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1: 술 잘 만들고.
2: 예. 저는 요리사에서 이거 너무 좋은 갑벌이에요. 역시 하이파이.

0: And now, let's put Hubach inside. Done. Okay, now is the time to put the leaves. Wow, perfect. Okay, now this one needs to do a little bit more of bogle bogle. So as I promised before, I will prepare very, very quickly one side dish to enjoy with this and gancho. Now let's prepare super fast. Changirim, doenjang, okay, sesame seeds. So easy to do, so delicious. Okay, now let's put these on top. This is Hubach gochujang jjigae. Oh, it's so, so good. I can't wait to have a taste of this together with myeongin-nim. Jeonju의 진짜 맛있는 야채로 저는 호박 고추장 찌개 준비했어요. 맛봐 주세요.
1: 기량 좋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달리 보여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한 잔 제가 부를게.
0: 네.
1: 제가 완전 술이거든요.
0: 아, 네. 이거 오늘 네. 너무너무 진짜 운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왜냐면 여기 진짜 이런 맛있는 술 만드는 사람 이런 레시피, 진짜 이런 레시피의 비결 찍어주시는 사람이랑 이렇게 이런 맛있는 냄새 튀길 수 있어요. 술이랑. 딱 맞아요.
1: 딱 맞아.
0: 딱 맞아요.
1: 이렇게 맛있게
0: 이렇게
1: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0: 좋아. 여기 이렇게 밥이랑 그리고 명희님 저는 돼지고기 먼저 볶아서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조금 이간주로 이렇게 이렇게 디글레이즈해서 제 생각에는 살짝 여운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 여운이 남았어요.
1: 정성이 담뿍 들어갔으니다가 이강주도 정성이 들어간 한상을 더 좋은 친구다가.
0: 너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좀 맛봐주세요. 이거 좀.
1: 그거는 고추네. 고추를 매우지 않게.
0: 롱그린 고추라고 불렸어요. 시장에서. 이거 맛있죠?
1: 맛있네. 마 선생 오늘 행복하네요. 내가 행복해요.
0: 그럼 여기 진짜 전주예요. 전주 핵심, 전주 분위기 저는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쁜 건물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 이거보다 더 전주 들 수 없었어요. 맞죠?
1: 난 이게 파 선생이 한 이 정성들이 난주.
0: 맞아요.
1: 안주에다가 이강주 한 잔. 이렇게 때리갖고.
0: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1: 여기다 때리갖고.
0: 한식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 위하여.
1: 이하여.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Korea is full of all kinds of themed trips. But one of the hottest travel trends in Korea right now is the so-called bakery pilgrimage. More and more people are willing to travel far and wide just for one unforgettable loaf or pastry. There are plenty of famous bakery destinations across Korea, but when it comes to the city of bread, Daejeon stands out. Delicious bakeries can be found all across the city. Let's hop on the bus and follow Daejeon's one-of-a-kind bakery tour. Waiting here to greet today's passengers is this bright blue bus, the official ride for today's bakery tour. And getting everything ready on board is today's guide, the one and only Mr. Bread, An Seong-woo.
1: 안녕하세요. 대전 빵집간 투어 진행하고 있는 안성우입니다.
0: The Daejeon Bread Tikkun Tour has been featured in the media time and again. Over the course of 3 hours, the tour visits a hand-picked selection of Daejeon's best bakeries, all chosen by Seong-woo. So what makes this tour so popular?
1: 빵집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다니다 보면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되거든요. 빵 버스로 진행되면 주차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공감대를 가진 분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재미를 찾아가면서 산다는 게 또 하나의 재미를 가져오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0: That's why the Bread Tikkun Tour has been selling out almost as soon as reservations open. At last, participant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hop aboard with excitement written all over their faces.
2: 예, 설레요. 빵 되게 많이 사서 들고 갈 것 같은 많이 먹고.
0: Every stop on today's route is known for its unique flavors and irresistible specialties. With the irresistible aroma of freshly baked bread in the air, our delicious journey begins now. The first stop has finally arrived, and the excitement is building. It's a specialty bakery where the rich aroma of butter draws visitors in from the moment they arrive.
2: 네, 알고 있었는데 줄이 맨날 많다고 해서 항상 포기하는 집이에요.
3: 어, 내용은 첫 번째 집 목표 뭔가요?
2: 바질 휘낭시아가 맛있다고 해서 일단 그거 두 개 사고 나머지는 필로 가려고 그러고. 네.
0: Will the mission be a success?
2: 바질 두 개랑 쑤시카라멘 하나랑 얼그레이랑 말차 초코요.
0: It's only the first bakery. Isn't that a little too much already? The bakeries on the tour set aside extra bread just for tour guests. That means less time waiting in line and more time picking out delicious bread. The best part of all is taking that very first bite of freshly baked bread.
2: 맛있어요.
4: 야호.
2: 야호.
0: Just a short walk brings us to the second stop. One of Korea's most iconic bakeries, loved by bread enthusiasts from across the country. On most days, the lines are so long that even getting through the door can be a challenge.
2: 청순만 때문에 사실 예약한 거라서 김치찹쌀
3: 네시 반부터 시작했었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0: Every display is filled with an incredible variety of freshly baked treats. Fried soboro and strawberry shiru are signature breads that can only be found here. And great flavors at reasonable prices keep this bakery bustling all day long. It's not just fellow tour participants. There's friendly competition with the regular customers too. It's a mad dash for the best breads.
4: 네, 부자 되셨네요. 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뭐예요?
2: 이 중에요?
4: 네.
2: 아직 없어요.
4: 아직 없어요?
0: Wait a second. What's this person waiting for?
2: 지금 사람들 기다리는 게 뭔가 추가돼서 나올 것만 같아가지고 좀 대기해 보겠습니다.
0: Everyone's keeping a close eye out, hoping to catch the next fresh batch. And here it is. The latest crowd favorite, kimchi sticky rice balls. Wow, it was gone in less than a minute. After beating the crowd, was it worth the wait?
5: 일부러 끌고 왔어요. 반쯤 안 먹었거든요.
6: 얼마나 사셨어요?
5: 지금 한 3만 원 넘은 것 같긴 한데
4: 빵으로 3만 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5: 처음입니다.
0: With their bakery haul in hand, it's time to head to the next stop. So, where's the third stop?
4: Ja, 도착했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솔다우.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7: 열렬하
4: 참깨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8: 열렬하 참깨!
4: 잠깐만요.
0: Even a sold out sign is no match for Mr. Bread.
4: 냄새.
0: The third stop is famous for egg tarts. Crispy on the outside, soft and creamy on the inside. Fresh batches keep coming out one after another, while eager customers wait for their turn.
9: 사자마자 바로 꺼내 드시네요.
0: These mother and daughter participants love egg tarts so much. They've even traveled all the way to Portugal just to try them. So how does this one measure up?
10: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빵투어인데 첫 번째보다 더 재밌고 다 같이 하니까 또 더 재밌고 먹었던 맛을 또 먹으니까 또 재밌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Three stops down and three more to go. With plenty more amazing bakeries ahead, let's keep the bread adventure going. Next up is one of Taejeon's most distinctive bakeries. Every loaf and pastry here is packed with its own unique charm. With so many tempting choices, how is anyone supposed to pick just one? Just then, help arrives. Meet Kim Seong-hee, Mr. Bread's trusted right hand, affectionately known as Bread Madam.
11: 빵집에 오시면 이제 이 집의 그 시그니처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빵을 사야 될지 이렇게 많이 망설이고 하실 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빵집을 투어를 하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집에 뭐가 맛있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0: The bakery tour is slowly coming to an end. This place specializes in flaky pastries and beautifully crafted tarts with layers upon layers of crisp, buttery goodness.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Taejeon's bread scene so famous?
12: 대전이 이제 다 각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메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사장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고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는 태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0: Believe it or not, plenty more hidden bakeries are waiting to be discovered across Taejeon. Is Korea on your itinerary? Stop by and experience them for yourself. The final stop of today's bakery tour, our charming cake shop awaits. From cakes topped with juicy peaches to irresistibly cute chocolate creations. It's the perfect sweet ending to an unforgettable bakery adventure. There's plenty of beautiful cakes to admire. But no visit is complete without a souvenir photo with Mr. Bread.
1: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시고 뭐 1박 2일 시간 내서 오시는데 너무나 소중해요. 그분들이 여기에 드린 돈이 단순히 버스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비용이 있는데 그 값어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nd there's one more. Everyone who completes the tour receives an official completion certificate. Arirang TV couldn't leave empty-handed either.
3: 맛있게 먹으며 훌륭히 마쳤음을 인증합니다. 대전 빵티칸 순례 인증위원회 대필꾼 안성
1: 감사합니다.
0: With bags full of bread, it's time to head home. A trip to Daejeon that satisfied the eyes, the taste buds, and the heart.
6: 대전하면 빵이니까 모든 빵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씩 맛보는 거를 좋아하시면은 한 번쯤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 분들은 이제 차나 그런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빵티칸 투어 타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쯤 추천드리겠습니다.
0: 대전, a city where delicious bread and warm hospitality await. Are you in Korea? Hop aboard the bread bus and set off on a sweet bakery adventure.
8: Mongpichi 생크림 케이크는 부드러운 시폰 위에 저희가 직접 끓인 수제잼과 아침마다 공수해온 복숭아가 잘라져서 들어가는 케이크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금은 상큼한 맛이 나는 케이크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하지도 않고 거부감 없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미나 속에는 우리의 민족이 있어요. 민중이 있고 결애가 있습니다. 전 누구의 딸이냐면 결애의 딸이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저는 이러한 십장생을 네, 그려서 저 나라에서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은 그 만남의 장이 되고 싶어서 쭉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홍근, 김병성 애국지사님의 후손 민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김홍근 애국지사님은 저희 할아버지시고 김병성 애국지사님은 저에게는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 김홍근 할아버지는 17세 때 처음으로 하동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천석이라는 재산을 바치고 비밀 결사대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때 의정원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일본 외경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생을 지내셨는지 고문 후유증으로 45세 때 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병성 아버지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8개월이라는 형을 살고 아버지는 그 해에 48년 그 해에 돌아가시고 저는 1948년생입니다.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딸 3명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자처럼 키웠어요. 어디 가든 당당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거지가 되고 배가 고파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를 해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리하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배가 고파도 해야 된다. 우리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자녀로서, 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항상 잠겨 있었죠. 아버지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느냐? 충효 사진전이 있었어요. 경남예술회관에 추경하시라는 분이 전시를 했는데 김병성으로 쓰여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인연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나를 공부한 지는 한 15년 되네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배아여고 다닐 때도 그 미술 선생님이 항상 너는 미술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어머니가 교사를 해야 되니까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 교사를 지내면서 항상 나는 늙어 죽기 직전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쟁이가 돼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해가 뜨도록까지 열심히 그려서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죠. 제가 즐기는 것은 평풍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평풍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림은 이 십장생입니다. 그리고
동자도도 있고요. 지금 화해도도 있고 화조도도 있고. 일월 부상도도 있고. 이 십장생에는 보면은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묵묵히 사계절 다 풀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사슴같이 청아하고, 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같이 저렇게 꿋꿋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저 세상에서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해서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예,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지금 병풍을 20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답할 겸 이거를 병풍을 이리 만들어서 그 병풍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기만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전시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전시를 그냥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가서 강북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손, 누구의 딸 이러한 이름으로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전시를 하고 싶거든요. 투어를 하면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유족님들은 그 어두운 장막 같은 그 시절에 우리 선조님들이 숨은 선열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보탬이나마 내가 앉아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 작은 보답이라도 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분열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고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이 나라 누구 때문에 잘 살까? 그거 좀 생각해주는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인데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우리는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 진짜 여기서 텐트 치고 도인처럼 사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1: 싱그러운 영화거든요. 그냥 귀여운 4명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0: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은 애기랑 동물 나온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데
1: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걸 다 개발하는
2: 진짜 나만 아는 곳이야. 같이 갈래?
3: 이름 앞에 서울만 붙는 이상한 대학 갈 바엔 안 간다?
4: 바람이!
5: 마! Let's watch the girls together. It's a spring day, some 200 days to the college entrance exams. Inhye is not in the school library, but at the animal enclosure.
2: 어디 갈 건데? 움직이지 마라.
5: She looks quite skilled, like she's done this many times before.
0: 김하태 쌤이 끝나고 오래.
5: But on this day, the careers teacher has called her in.
0: 이번에 이정혜 1반 김수민 이렇게 네 명 오래. 내가 너 찾았으니까 너가 이정혜한테 얘기해.
5: What these four girls share in common.
6: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0: 저번에 진학조사 했던 거는 기억나?
2: 대답!
0: 네. 네. 니들만 백지로 냈어.
5: Is that they have no dreams, no colleges 얘들아. they aspire to attend.
0: 대학 많아, 어? 면접만 잘 봐도 니네 같은 애들도 붙여주는 대학 많아. 가진 수를 써서라도 수시 붙인다. 다음 주까지 어디 진학할지 정해와.
5: So, only because of a motivated teacher, they come to be the college interviews preparation group. Actually, what Inhye wants more than college is for her boyfriend Chanyoung to publicly acknowledge that they are dating.
7: 잘 가.
5: However,
8: 여자표도 중요한데 사귄다는 소문 나면 표 떨어지거든.
5: All Chanyoung cares about is elections, and he asks her for a favor.
8: 오늘 촬영해도 되지?
5: He wants to shoot video of Inhye's parents' restaurant for his campaign.
9: 무슨 촬영이라고?
8: 회장 선거 연설할 때 자료 화면으로 쓰려고요.
2: 이런 게 대입에 도움이 된대.
5: He begins to record.
9: 이게 돼지 자궁인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서 손질하기 힘들거든요. 절대로 비리지 않게 깨끗하게 손질해서 팔.
5: She does wonder how a restaurant PR video should help his campaign.
9: 주방에?
10: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찬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잠입 취재한 것입니다.
5: But oh no, it feels like an expose.
10: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 금이네. 진짜?
10: 또한 입시 정보.
5: But even this kind of boyfriend is someone Inhye can't let go of. One day, she happens to discover a hidden plane in the wooded hills near school. Meanwhile, Seohee ends up cleaning the animal enclosure as punishment for carrying a knife.
0: 회장 선거에 나온 집, 너네 집 맞지?
1: 아니야.
0: 간판에 네 이름 적혀 있던데.
1: 청소 안 해? 학교에 카레 갖고 오냐? 야, 너 압수당한 거 아니었어?
0: 두 개 갖고 다녀. 생존하려면 항상 대용품을 갖고 다녀야 돼.
5: So he is a survivalist who is always preparing for a disaster.
0: 이상 기온으로 재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 알아? 재난이 오면 난 내가 죽는 대신 죽일 거야.
1: 이 칼을 원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갈래?
5: Inhye asks Seohee to accompany her to her secret spot.
1: 혼자 왔을 때 오기가 겁났거든.
5: There, the two of them create a sanctuary. The two grow closer and put in a lot of work, also for the animals at the enclosure at school. One day, though,
8: 얘들아, 회장할 필요 없어. 사육장 폐쇄할 거야.
5: A sudden decision is made to tear down the enclosure at school. So the girls decide to move the animals to keep them safe.
1: 정이야.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9: 응? 좋아.
0: 너 뭐 하는 건지 들어보지도 않냐?
9: 응, 괜찮아.
5: Happy-go-lucky Jeong-hye joins them. And so the girls build a new enclosure in their peaceful spot in the hillside. Also, they think of someone else they would like to have joined them. They send an invitation to Soo-min, a self-made loner.
1: 왜 하는 거야? 학교에서 맨날 졸기 나고 마치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5: Even prickly Soo-min decides to join them. They might not have typical college dreams.

0: names, but together they formed the Gorals, named after wild goats that can live anywhere and do whatever it takes.
1: 도로를 많이 지어서 사냥들이 서식지를 이뤘대. 근데 걔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수 있대.
2: 걔네 절벽을 막 뛰어다니더라.
3: 우리 이름 사냥들로 하자.
0: Will the four friends be able to keep their little paradise safe? The adventures of girls who go beyond school grounds to set out for themselves in nature. It is the movie The Gorals.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resse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story about girls' adventure.
4: 도리 소녀 4인방이 동물들과 자신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고생의 우정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0: The Gorals, or wild goats mentioned in the title, symbolizes the courage of the girls who seek their own path.
4: 사냥 보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사냥을 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냥들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원하는 것도 없고 이 친구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냥처럼 자기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길을 내는 그 모습에 용기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Actress Park Hye-jin played the role of In-hye, who is not interested in going to college, but is passionate about caring for animals.
5: In-hye라는 캐릭터는 너무 저의 성격과 태도와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내 성격을 조금 입혀가지고 In-hye를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친구들이나 친한 선생님들한테 저의 태도나 말투를 물어보면서 저의 성격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Lee Seung-yeon delivered a lauded performance as Seo-hee, a survivalist who prioritizes preparation for disasters.
6: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독특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리딩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이하기만 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Seo-hee에게 애정이 점점 생겼고 칼을 들고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서희의 불안함이나 경계심을 잘 나타내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감독님이 중간에 딱 알아봐 주셨을 때 너무 뿌듯했고 아,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The actor's teamwork was crucial in portraying how these lonely characters come together as friends.
7: 처음 대본 리딩 하려고 만났을 때는 저 빼고 언니들이 다 성인이라서 대화에 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촬영장에서도 정말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고
8: 초반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가림도 심했지만 의상 피팅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인물 분석 소통하고 각자만의 생각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Featuring a brilliant ensemble cast of four actresses, it is the movie The Gorals. Who is the character Kay's story zooms in on in The Gorals?
9: 취미는 뭐예요?
10: 저는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11: 봉사활동 뭐 했어요?
10: 저 뭐 했다 그러죠?
0: She has no college prospects in mind, nothing she dreams of becoming.
10: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0: But she does want to help animals. It's In-hye. Actress Park Hye-jin took on the role. Exuding a charming eccentricity, she showcased a complex character.
4: 동물한테 말을 하는 장면을 리딩을 시켰는데 정말 동물과 말하는 듯한 느낌? 그런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0: Experience her unique and delightful energy. Girls enjoying an adventure in the woods. It is the movie The Gorals.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계승과 혁신에 걸맞는 곡들로 정했습니다. 혁신적인 곡이 전통이 되고, 바로 이 전통에서 계승으로 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향곡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혁신, 전통, 계승, 혁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면서 계속 저희들이 발전해 갔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선우예권 선생하고 한스그랍 선생님하고는 그야말로 이 귀로 음악을 한다는 것을 청중들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귀로 두 아티스트가 연결이 돼서 거의 80, 90명 있는 오케스트라와 귀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이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지 바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 대관령 음악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바로크의 곡들도 많이 프로그램에 있고 또 굉장히 현대 곡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챌린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곡 같은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작곡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주자도 그렇고 또 청중들도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만큼 더 연주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창에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여기가 마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끝나고 아니면 뭐 리허설하는 중간에 이 마을에서 관객분들이랑도 굉장히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도 관객분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연주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나고 관객분들이랑 가깝게 느껴지는 게 또 제 생각에는 평창 음악제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개막 연주에 연주를 한 곡은 멘델슨 피아노 트리오 2번과 브람스 피아노 퀸텟 오퍼스 34인데요. 둘 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멘델슨은 고전이랑 낭만 사이에 있는 곡이고 어떻게 들으면은 베토벤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또 굉장히 낭만스러운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브람스 피아노 퀸텟을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은 곡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마치 작은 교향곡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고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피아니시모랑 피아노 사이에서 그런 차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한번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이 더 길어지고 오후가 더 길어지는 약간 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적에는 이렇게 시간이 느려졌을 적에 제 자신을 볼 여유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넓어지는 공간을 아름다운 음악, 의미 있는 곡목들, 새로 발견하는 아티스트들, 처음 듣는 곡들로 조금씩 채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백기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갔다네.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You know, there's an idiom that comes to mind in weathers like this. It's called ear tear. Do you know about that?
1: 아, 알죠, 알죠. 이 더울수록 약간 뜨거운 음식으로 맞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Exactly. Our global fans might be thinking, why eat hot food when it's already hot? It might seem strange to them.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이 먹고 나면은 은근 땀도 쫙 빠지고 몸이 한결 또 개운해진답니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0: Yes, that's very true. So with that in mind, instead of hot food today, how about we beat the heat with performances that set our hearts on fire?
1: 좋습니다. 뜨거운 이별 그리고 사랑을 노래할 두 팀인데요. 한 팀씩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톱!

0: So don't you think in weathers like this, going to work or going to school feel like a battle?
1: 아 맞습니다. 이것이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every morning I always listen to a commute song that gives me an energy boost.
1: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첫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자주 듣는 출근송은 어떤 송입니까?
0: 저는 크래비티의 다이빙을 많이 들으니까.
1: 오, 다이빙. 또 지금 yes. 같은 여름에 찰떡이죠.
0: 물론이죠. What about you, 원진?
1: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복숭아니까 이 저스틴 비버의 One Less Lonely Girl 많이 듣습니다.
0: 저는 Peaches 나올 줄 알았는데. 오케이.
1: Peaches 말고요.
0: Yes.
1: 이 노래 들으면은 약간 출근할 때부터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0: 좋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I highly recommend our next performance. For your commute playlist too.
1: 저도 강력 추천하는데요.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Yep.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형형형형 그 있잖아요 그
1: What is it?
0: 아니야.
2: Bruh.
3: you know Koreans hate it when someone stops talking halfway through.
0: Okay. 저 고백할 거 있습니다.
2: 뭔데요?
0: 사실은 제가 요즘 이 톡톡 코리아 이 곡 이렇게 완전 빠졌어요.
3: 아, 네? You mean the global content competition Talk Talk Korea?
0: 맞습니다. 여러분만의 K-culture 모먼트를 영상, 사진, 그림, 글 등등 또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3: That sounds great. Everyone, it is open until September 28th. So check out the captions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0: 네, 여러분의 멋진 작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이팅! All right, let's keep this energy going and head straight to our next performance. Music starts!

0: Simply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Always serving stunning visuals. Give it up for Artemis. Welcome.
0: Wow. 좋습니다.
1: Welcome, Artemis. Nice to meet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Born Stunne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저희 이번 Hyper Ego라는 앨범은요, 새로운 자아를 발견을 하고 그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을 시켜서 네, 새로운 저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 오, 좋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던 자아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1: Wow,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nd it was a total visual shock. From the visuals to the music and choreography, everything was so unique.
0: 맞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오, 네, 좋습니다. 포인트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독특한데요. 이게 희진이가 한 번만 들어주세요.
4: 네, 좋습니다.
2: 트라우마 스위치하고 바로 밀어서기만 하시면 됩니다.
0: 아안 그래도 오. 이 부분이 네. 좌뇌 우뇌를 굉장히 또 활성화시키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4: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2: 네, 여러분도 하세요.
0: 네,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0: 좋습니다. Right. 자리로 와주시고요.
2: 와우,
4: 기대됩니다.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뮤직 큐!

0: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2: 확실히 이 안무 동작이 굉장히 헷갈렸네요. 그렇죠?
3: 네, 매력적입니다.
2: 자,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4: That's right.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5: Hello.
6: Hello.
7: Hi, Artemis.
4: Hi there.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7: Hi, Artemis. I'm Marcelia from Los Angeles. I actually got to see you recently at the pre-listening party, so I'm so excited to see you again.
4: All right. LA is on Marcelia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to show Artemis today.
7: Yes, I saw my outfit after the students were in their uniform before the club scene in the Born Center music video, but I added my own twist with glittery makeup and for a more mature club-inspired look. Oh. I even got this white angel wings to bring
0: so
7: the
0: cute.
7: Whole look together. Thank you.
2: 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또 굉장히 이 스쿨 룩, 그쵸? 교복이랑 yeah. 이렇게 또 날개랑 또 메이크업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6: 저희 팬분들이 진짜 저 날개를 정말 많이 애용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포인트를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나와주셔서 너무 예쁘고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2: 그러니까요.
0: 완전 완전.
2: 아, 너무 좋습니다.
6: Good. I love you.
0: Good makeup.
7: I love you more.
4: All right, Arcella. We heard you prepare lots of questions for Artemis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7: Okay. Kim Liv, we heard your personal color analysis had some surprising results. Has it changed the way you approach your makeup or styling?
4: 네, 김립 씨 최근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거든요. 그 후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8: 네, 제가 이제 봄웜 라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회색을 좋아하는데 회색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오 마이 갓.
8: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 사실 뭔가 딱히 뭐라 해야 되지? 그 뭐죠?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4: So she tries not to think too much about it because she really loved to wear gray, but because her personal color analysis came out to be spring warm light, so they told her to not wear gray, to stay away from it. So yeah, she's kind of bummed out about it, but she's trying not to think about it.
2: All 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7: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hair, makeup, and styling?
4: 네, 오늘 헤메코의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2: 어떤 부분일까요?
8: 아무래도 저희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왔던 이 교복 아웃핏을 굉장히 어허.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심플리 케이팝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6: 아, yes. 맞아요.
4: The outfit that they wore for the music video is very charming. So she's very happy she gets to wear today on Simply K-pop.
2: All right, then next question, please.
7: When it comes to makeup and fashion,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onsider?
4: 네, 메이크업이나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8: 저는 요즘에 렌즈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오늘도 되게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멤버들도 오늘 그린, 그리고 퍼플,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색깔을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4: Yes, so I assume for Jinseo it would be the makeup because she and her members wore a lot of pretty colored lenses today.
2: 또 계실까요?
9: 저는 요즘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금 아침이라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는 드라이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 네, 한 명을 말씀할 수가 없어서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4: Yeah, so she thinks the hairstyling is very important. That's why she invested it in a very high-tech and expensive hair dryer.
9: Yes.
4: All right.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7: Have the other members besides Kim Liv also had a personal color analysis? If so, what were your results? If not, what colors do you think suit you best?
4: 네, 김립 씨 제외한 다른 멤버들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셨는지 그리고 받아셨다면 어떤 타입이었는지 아직이라면 평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컬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
9: 저 옛날에 해봤는데 네. 여름 쿨
2: Summer cool.
4: Summer cool. Yeah, yeah, yeah.
3: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지금도 약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아, 전 사실 퍼스널 컬러를 테스트 해본 적은 없지만 모든 팬분들과 지인분들과 멤버들까지 다 겨울 쿨톤이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8: 네, 상징색이 파랑색인데 파랑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오, 좋습니다.
4: She likes blue and it suits her very well.
2: Then, last question, please.
7: Yes, I always get so excited whenever Artemis performs on music shows. Could you all show us your favorite ending poses together?
2: 오, 그렇다면 우리 Artemis 분들 다 같이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릴 텐데요. 음악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3: 좋습니다.
2: 자, 그렇다면 뮤직 큐! 오, 나이스! 오케이. Oh, 좋습니다. Uh-huh. All right, let's go.
4: All right. Wow. Yeah, give it up for the girls. That was amazing. Arcelia, were you satisfied?
7: Yes, thank you so much. I had so much fun today.
4: All right. Before we wrap things up, do you want to say a final few words for the members?
7: I love you, Artemis. I hope you know Uri all over the world love you so much. See you in October when you come back to Los Angeles. Bye.
3: Los Angeles. See you. Okay, see ya.
4: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Arcelia. It is now time to see Artemis perform their new track. Jinseo,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your global fans?
8: Okay. Thank you so much for waiting for our comeback, and please look forward to today's performance. Yeah,
4: all right,
8: love
4: all
8: you,
4: right.
8: Uri. Bye.
4: Thank you. Okay, Artemis will show us a whole new aesthetic once again with their performance of Born Stunne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2: 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3: 네.
2: 자, 그렇다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뭐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에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based on the collected experience.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1: 저희 장식품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국장 분말, 스틱형 청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2: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는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K발효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Tangyo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precision technologies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people's daily life and different industries. Sambu ATC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industrial tapes based on the high-level technical skills. Aside from implementing cutting-edge facilities, it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We introduce Sambu ATC, which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industrial tapes. Sambu ATC is located in Uljugun County, Ulsan. The company has boosted researches on the adhesive strength of tapes and provided optimal solutions for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ain trust from the clients and provide reliable items.
1: 저희 삼부 ATC는 산업용 특수 테이프를 가공 및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40년 이상 국내 테이프 업계에 몸담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깊은 전문성과 동창력을 뿌리에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물론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specializes in producing adhesive tapes that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industries. Aside from the tapes for box packing, it has produced a variety of items, including paper masking tapes and cloth tapes. Thanks t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s well as enhanced performanc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has increased.
2: 저희 삼부 ATC에서는 조선, 자동차, 전자 및 건축용으로 쓰이는 다양한 산업용 테이프를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도장용이나 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종이 마스킹 테이프, 공정이나 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와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용 테이프, 조선 관련 도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용도와 범용으로 사용하는 면 테이프,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박스에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장용 테이프는 자동 슬리터기로 정밀하게 작업되어

0: 시 끊어짐없는 연속성을 보장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 Precision skills are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the production process. Thorough quality control is the core part of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processing proces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facilities, including slitting and cutting machines. Based on its own technologies, uniform quality can be maintained and the adhesive power can be improved.
2: 저희 삼보 ATC의 생산 공정에서는 원료 입고부터 슬리팅, 가공 단계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확한 규격과 엄격한 검사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이프가 감기는 장면을 균일하게 유지함은 물론 커팅 후 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절단면의 정밀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중 발생하는 미세한 변형까지 차단하고자 표면 변형을 방지하는 것 또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1: Sambu ATC has introduced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nec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After building a smart factory, i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and inventory control system to minimize errors.
2: 저희 삼부 ATC는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품질 경영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력 관리뿐만 아니라 선입 선출을 통한 정확한 재고 관리로 로스 및 불량률 감소, 구매 및 출하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1: Sambu ATC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developed new products to highly satisfy the clients. As a result, it has obtained patents, registered trademarks, as well 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3: 저희 삼부의 연구팀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용 테이프 시장에서 규격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제조를 원칙으로 믿고 쓰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분야인 선박과 관련한 특수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테스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연구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t aims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and offer improved services that can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4: 저희 삼부 ATC는 현재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구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고도화 단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듯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브랜드 홀스파워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Sambu ATC has given a boost to different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adhesive power of its product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to a provider of cutting-edge and reliable industrial tapes.

0: Kimchi is a traditional Korean side dish, and it can be made with different ingredients. By using Napa cabbages with a natural sweet taste, kimjangdok has developed kimchi with reduced saltiness and an improved flavor of red pepper powder. We explore kimjangdok, which has replicated the taste of kimchi from the traditional earthenware jars by building a cutting-edge smart factory. Kimjangdok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direct dealings with the producing areas, it has received fresh raw materials and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low salt soaking process is carried out for 24 hours, and the firm has focused efforts into keeping the optimal salinity level. And the unique savory taste of kimchi can be produced.
1: 농업휴사법인 김장독은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에 위치한 김치 전문 제조기업으로 2004년 설립 이후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제품을 생산해온 식품회사입니다. 김장독은 정직한 재료와 전통 제조 방식을 기반으로 학교, 기업급식과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삽 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 중심의 김치 제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Korean kimchi varies significantly by regio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Jeollanamdo style kimchi, which has a spicy but a deep and savory taste. Napa cabbage kimchi, young radish kimchi, and green onion kimchi are the main products. And all the products are made with low-sodium salted seafood.
2: 저희 김장독의 대표 제품은 배추를 사용한 명품 포기김치를 비롯하여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백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 명품 포기김치는 국내산 원재료를 중심으로 제조되며 배추의 품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저염의 절임 공정을 통해 염도를 균일하게 관리하고 양념 배합과 속넣기 공정을 정성스러운 수작업 방식을 진행해 깊고 자연스러운 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나 동일한 맛의 품질의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Incoming and selecting of raw material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Napa cabbages go through the soaking proces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lso, the mixed seasoning is spread between every leaf of the cabbage.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rained manpower, premium kimchi with a savory taste can be completed.
3: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재료의 품질과 절임 공정의 관리입니다. 김장독은 당도가 높은 배추를 선별해 사용하며 절임 염도와 색석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의 맛과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념 배합의 균일성과 위생 관리 역시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utomated system,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its low-sodium kimchi. After the initial manual process, the mixing stage is carried out once again with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the quality of the company's kimchi has drastically increased.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MES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가시화입니다.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발효, 포장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면서 생산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준과 공정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제품 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0: Kimjangdok has constantly checked and analyzed the quality of kimchi by operating his own R&D department. By monitoring the salinity level and the degree of fermentation, it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taste. Instead of simply checking the numbers, the firm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kimchi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5: 저희 김장떡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원재료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절임 및 발효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김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김치 제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Kim Jang-tok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offering staple supply to the large-scale food delivery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boost export. Also, by coping with the market changes, it aims to expand the sales network and develop a wider range of products.
1: 주식회사 김장떡은 20년 전통의 정직한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K-푸드의 세계화와 제품의 다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에서는 1인 가구용 소포장 및 저형 기능성 김치 및 비건 김치로 라인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지역 상생을 통해 전 세계가 신뢰하는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0: 김장떡 has put top priority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when it comes to producing premium kimchi.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gain more recognition among global consumers.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라이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방송이자 공연이자 프로그램인데, 무대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헤드폰 쓰시고 중앙 무대로 바뀌고서는 처음 와봐요. 게다가 이 중앙 무대 시스템으로 시즌이 하나가 끝나는 걸 보고 이제 나와라고 그래서 저 무대 너무 나가보고 싶었는데 시즌 바뀌면 무대도 바뀌면 어떡하지 조마조마 했었는데, 새 시즌의 첫날에 이렇게 멋진 무대로 그대로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방송국의 모든 스태프분들 다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아임라이브의 잘해줌은 좀 광기예요, 광기. 그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뮤지션분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무대가 아름답다. 저희가 아임라이브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곡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플레이 타임 동안 새로운 노래들도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 샌리스트에 기존에 무조건 했던 노래들이 좀 많이 없어요. 첫 곡은 요 앞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저 신곡 중에 하나인데, 너의 등장이라는 아주 빠르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임라이브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 많은 노래들을 한 번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송이기도 해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소란에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구나 즐겨봐주시고, 괜찮으시면 음원으로도 또 들어봐주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나중에 콘서트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 데이브레이크입니다.
0: 일단 뮤지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 제일 좀 뭐랄까 편해요. 방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공연하는 것 같고 제일 기분 좋게 무대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후배 뮤지션들한테 막 솔직히 막 음악방송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 아임라이브 꼭 나가봐. 특히 회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컨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락해서 꼭 나가봐라고. 진짜 좋다. 혹시 압니까? 또 글로벌 스타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2: 맞아.
0: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내 맘을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관객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냥 감상만 해도 너무 좋은 노래,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노래들만 엄선해서 골라왔어요. 기승전결이 쫙 살아있어서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이렇게 되는
3: 잘한
0: 그런 느낌. 네. 그런 오늘 준비한 이 무대의 주제는 드립다입니다. 드립다.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드립다 신곡의 첫 라이브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첫 라이브인 만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이 시작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I'm Live 시작이 좋았잖아요. 첫 회 데이브레이크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쭉 장수하고 계신데, 저희도 오늘 첫 라이브를 잘 끊고 이 드립다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 해야 됩니다. 드립다는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곡인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발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사의 발음들이 막 찰지게 탁탁따라따 드립따따라 막 이러는 것이고, 저희 멤버들의 연주도 정말 쏟아붓듯이 에너지 넘치고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딱 들는 순간 1분 1초도 지루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든 노래라서 아마 들으시면 또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막 이러실걸요? 오늘 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너무 반갑고요. 신곡도 들려드리고 좋은 기운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와 함께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배고픈입니다.
2: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I'm Live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3: 정말 1-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첫 방송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제 뒤에 앉아 계시니까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4: 지난번에 이제 두 번 했던 그 I'm Live 때는 또 데뷔 때 이후에 직후에 하기도 했고 또 나다오 때 와서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떨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번 I'm Live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생각한 단어는 연대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거창한 의미 말고 정말 이 공간의 특징이 되게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서 다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뭉치기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객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곡들을 고르고 이제 추억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4: 우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들려드릴 신곡 중에 이번 세 번째 EP의 타이틀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아 마음대로 다 될 거다 라면서 주문을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과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금이 조금 따뜻한 곡이거든요. 약간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I'm Live 할 때도 날씨와 이 분위기와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손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저희가 또 이제 함께하는 만큼 더 재밌는 그림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같이 라이브 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3: 드럼프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4: 화이팅!
1: 화이팅!
6: I'm Live 화이팅!
2: I'm Live 사랑해요.

0: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네, 아임 라이브 출연하게 된 가수 하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세 번째입니다.
0: 맞네, 세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음악을 위한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늘 올 때마다 들어서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늘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그 외국 스튜디오 같은 이 카펫이 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아임 라이브로 나왔을 때 노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객분이 우시는 관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이서 소통하는 이런 공연은 또 이런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또 특이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제 제 거 모니터, 제가 부를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다 마무리가 체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들으시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갈지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2: 네, 감독님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는 보컬 메인은 여기서
0: 아, 네.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딱 그게 사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New Boat이고요. 네, 사실 정규 앨범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규 앨범 셀리스트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이런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를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늘 해왔던 음악의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가사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하려는 앨범이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는 어떤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 음원은 음원대로의 또 그 맛이 있지만 또 라이브는 또 라이브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좀 많이 도드라지는 곡이 제 생각하기엔 라디오인 것 같아요. 라디오가 라이브가 또 음원과는 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무대란 놀이터다. 네,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초등학생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30대가 돼도 어린애 같은 면을 계속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 네, 좋은 라이브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진영의 입장들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통신전 같은 것들이 발행이 되는데 분량이 적고 공식적인 아주 단편적인 내용들을 알리는 차원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더 넓은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되 외교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실상 지식인이나 나중에 한국의 외교나 혹은 어떤 민간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물이 필요하다. 대상도 다르고 내용의 범위도 다른 그런 자유한국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자유한국이 발행됨으로써 한국의 독립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영일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상황, 그리고 한국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3.1운동 이후에 이런 상황들을 보다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자유한국에 수록되게 됩니다.
1: In June 1919, another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left Shanghai and arrived in Paris. His name was Cho So-wang. Born in Paju in April 1887, Cho So-wang later studied in Japan. Following Korea's forced annexation by Japan in 1910, he wrote and distributed a statement condemning the act. Then, he was subsequently arrested and detained by Japanese police.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he returned to Korea and worked as a teacher, later going into exile in Shanghai. In Shanghai, he worked tirelessly for Korean independence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in April 1919, Cho So-wang was elected a memb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State Council. Soon after, he was appointed diplomatic correspondent and dispatched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to engage in diplomatic activities. On June 30th, 1919, Cho So-wang arrived in Paris, France. But by the time he got there, the Paris Peace Conference had already effectively ended with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Versailles on June 28th. But he didn't stop there. He turned his attention to places beyond Paris. The first place he noticed was Lucerne, Switzerland, where he heard news of an international socialist conference being held. And Cho So-wang submitted a request for recognition of Korean independence at the Lucerne Conference. And this motion was passed at the conference.
2: Paris Conference. 그 약소민족들의 기대와는 저버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919년이라는 한 해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아주 분란이 심하고 아주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그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민테른, 러시아를 중심한 코민테른이 19년 3월에 만들어지는데 사회주의 혁명의 그 두 갈래 그 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민테른을 통한 공산혁명, 그리고 민주사회주의로 나가는 루체른의 국제사회주의 대회. 이 둘은 서로 대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주의들이 주장했던 건 반전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약소민족의 독립,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연대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루체르른의 국제사회주의자 대회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상정이 됐고 거기서 가결을 통해가지고 그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봐야죠.
1: In Cho So-wang's actions, we can get a glimpse of the mindset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of the time. They never gave up,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They did whatever they could to hasten Korea's independence. Afterwards, Cho So-wang left England and traveled through Denmark, Danzig, Lithuania, and Latvia, arriving in Estonia in August 1919. And there, he met Mihkel Matna, an Estonian socialist thinker, journalist, and politician. In Estonia, Cho Soang gave Matna an English brochure titled Republic of Korea. The brochure, Republic of Korea, was translated into Estonian and later published in two Estonian newspapers.

0: 에스토니아를 들러서 이제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당 대표가 그 의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안을 상경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 1921년 1월 1일 날 독립신문에 상정됐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게 과연 그 결말이 보도된 적은 없어요.
1: However, given that the full text of Republic of Korea appeared in an Estonian newspaper, we can conclude that there were people in Estonia at the time who viewed Korea as a sovereign state, not a Japanese colony. According to one article, Matna has already reported on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representatives in Paris and the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an Estonian newspaper. In 1919 was the year after Estonia declared independence from Russia. As Estonia had a similar history to Korea, he might have felt a sense of sympathy for Chosoang. And now, let's read again the article published in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ce, on January 1st, 1921, which we showed you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gram. The representative of the Socialist Workers' Party of the Republic of Estonia, Matna, submitted a resolution to his parliament demanding that the country officially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It's a simple article made up of one sentence. But diplomats who fought for independence overcame the realistic difficulties and desperate situations that stood in their way to come this far.
0: 이 시절에 한국을 아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아시아, 동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 있는 한국에 대하여 알거나 귀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라고 하는 자체는 거의 망망대해나 또는 큰, 엄청나게 큰 사막에서 그 속에서 헤매면서 그러나 끊기지 않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한 거고요.
1: When you think about how they got here, every word of the article will weigh heavily on your heart. And their story isn't over yet.

안녕하세요. 저는 윤봉길 의사의 후손 배우 윤주빈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직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제의 탄압에 못 이기어 해외로 망명했던 애국 동포들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위해 강제 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던

안녕하세요. 기옥선 웃기심하오를 승선하여 기국길에 오른 김시형 씨의 아들 김진국입니다. 일본이 패망 직전에는 학생들까지 군에 아니면 노무자로 차출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피신을 해서 우리 외갓집에 잠시 계시다가 그 당시 순사들한테 잡혀서 강제징용에 동원돼서 가신 겁니다. 8월 24일 배가 폭파된 후 구사일생으로 물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 배가 출발해서 오는데 우키시마호가 갑자기 폭파되기 전에 배에서 사람이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걸 분명히 봤답니다. 그 배가 막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배가 폭발하더라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니까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어른들이 막 울고 하기 때문에 같이 울었습니다. 예. 네.

0: 끌려가시죠. 제가 3살 때입니다. 어머님은 25살이고 시신도 없는 장례를 치르게 됐고 빈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갔죠. 그때의 기억은 저한테는 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품은 아버지가 쓰시던 소설 책 하나 있죠. 시집이더라고. 그렇게 사진이라도 남겨두셨으면 되는데 사진도 없지. 그 지금 침몰지에 아직 3m의 퇴적물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걸 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유해도 언젠가는 찾아야 됩니다.
1: 아, 또 遺骨ですよね。 まだ 東京の 祐天寺に 浮島丸の 犠牲者の ご遺骨が 200数十体 残っていると。 80年も経っている、 未だにそれが 日本にあるってこと自体が 非常に この事件を象徴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 一切この事件に関して 謝罪であったり 補償も日本政府はしてないわけです。 まあ、そういう意味では決して過去の問題っていうのは解決をし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

0: 慰安婦問題の解決に真摯に取り組め。
1: 안녕하세요. 어느 날 밤중에 대마리로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자 영유인권운동가인 이영수입니다.

0: 사제 받고 회사 죽은 겁니다.
1: 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3: 할머니들 뭐 이겼습니다. 대선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있는데 거의 다 누워가지고 있고 뭐 거동도 못하고 그저 숨만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이런 할머니들이 거의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등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계가 아는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하는 걸 밤낮으로 빌고 있습니다.
4: 이춘식 의뢰신의 장남 이창환입니다.
5: 밤만 먹고 월급 봉투란 거 따로 주고죠. 그런데
4: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 기업들은 정말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집단이라고 끝까지 내 희생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와 부담한다.
4: 오늘은 나에게 가장 기쁘고도 슬픈 날이야. 같이 투쟁했던 친구들은 다 가고 혼자 남아서 동기들의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에 대한 좋은 결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돌아가시기 전에 좀 아프셔서 선망증까지도 오셨는데 손을 막 일으키면서 막 일으키면서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제는 과거 희생됐던 것에 대한 사죄를 받고 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 신념이 있으셨기에 자식으로서 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드려야겠다는 뜻에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당당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뜻을 이어 제가 일본 정부와 일본 제철로부터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7: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지.
8: 日本では裁判終わってしまったでしょ。でも 韓国で裁判続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日本では韓国の裁判の進行、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に連携して、日本で三菱あるいは日本製鉄に対してやはり問題を早く解決するように被害者を早く救済するようにというふうに企業に対してアピールして訴えていく行動をずっと続けているんですよ。今年は敗戦80年、 朝鮮解放80年、そして日韓国交正常化60年という年です。だから非常にある意味で区切り節目の年ではあります。そういう中で本当に日本政府韓国政府はですね、被害者をいつまでに置き去りにするのかと。
7: 일본을 떠난 우키시마오 이곳 부산항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 부산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환하게 잠든 바다, 나 붓기는 깃발, 우키시마오 희생자 넋을 기리며.
9: 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끔 꿈에 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목이면서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꿈을 막 아버지가 나와서 내 자식을 하고 막 품을 품으면서 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1: 숨은 끊어지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여섯 번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점 전에 완벽한 해결이 돼서 저는 일본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2: 今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です。日韓両政府の間ではこう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築いていこうってことが近年盛んに言われています。やはりこの、2025年この年にですね、こういう未解決の問題を解決する、そういう年に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3: 저는이번여정을통해서아직도많은분들이과거의상처를안고살아가신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우리가이분들에게더많은관심을갖고일본정부도강제징용자에대한진정한사과를할때우리모두가바라던광복이

0: 형이 왜 미안해?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형. 이제 이 동생이 형을 도울 차례야. 그놈의 삼천 덕컷 이제 그깟 삼천 덕컷이야. 두 배 세 배 갚고도 남을 덕컷 다 가지고 왔어. 오늘 당장 빚을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1: 고마워 화산이요. 나는 괜찮아. 인광보 사필 귀정이야. 샤일록, 야, 그놈의 허튼 수장은 그건... 걱정할 것 하나 없어. 말해하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실종자들 포기 말고 수색 작업을 맡아줘. 우리 상인 조합을 꼭 지켜줘.
0: 형,
1: 부탁할게 바산이요.
0: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겨. 포샤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올 거야. 하루속히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1: 부탁할게, 부탁할게 바산이요.

0: 마침 찾아뵐 참이었는데 반갑습니다.
1: 오랜만이야 바사니오. 자네가 나를 왜? 아, 돈 갚으려고?
0: 예, 저 대신 안토니오가 빌린 3천 더컷 지금 당장 갚겠습니다.
1: 그래? 기한이 이미 지났어. 너무 늦었어.
0: 그래서 더 드리려고 합니다. 두 배, 세 배, 몇 배를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1: 열 배, 스무 배를 더 준다고 해도 나는 받을 생각이 없네.
0: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 나는 법대로 할 것이니 법을 뒤집을 기대는 말게. 증서의 내용을 따를 것이야. 백 배, 전 배 준다.

0: 정성한 생산을 토리려는 거라. 그래요. 법정에서 봅시다. 어디 한번 법으로 따져봅시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뜻을 거두는 게 좋을 것이오.
1: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그럼 법정에서 보세나.
2: 괜찮을까요?
0: 아이, 괜찮아. 우리한테는 포샤가 있잖아. 삼촌을 모시고 파도바를 출발했을 거야. 마리오 변호사가 안토니오를 구해줄 거야.
3: 이쪽이에요.
2: 어, 알도!
4: 아, 파사뇨! 어디 계신지 몰라 좀 헤맸습니다만 다행히 알도를 만났습니다.
0: 아이, 벌써 도착한 것이오?
5: 예.
0: 아이, 그런데 왜 혼자 왔소?
5: 아가씨께서 급히 보내셔서 왔습니다.
2: 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5: 마리오 변호사께서 괴질에 걸리셨습니다.
2: 예?
5: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2: 아이, 그래서요?
5: 아가씨께서 다른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만 어찌 될지 모르니 먼저 가서 상황을 알게 하셨지요.
0: 그래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발타자, 미안하지만 얼른 파도바로 다시 가줘야겠어요. 예? 재판이 내일로 잡혔으니 서둘러 달라고 전해주세요.
5: 내일이요?
0: 예.
5: 뭐 정말 급하게 됐군요.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떠나겠습니다.
2: 어서 가세요. 어서. 아, 괜찮을까요?

0: 다시 한번 묻겠네. 원고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는가?
1: 그렇습니다.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습니다.
0: 비구는 더 할 말이 있는가?
1: 존경하는 재판

피지 못하였으나 이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소. 천부당 만부당 가당 차는 재판이요. 나를 죽이고 상인조합 없애려는 샤일록의 악랄한 수제아.

0: 재판장님! 지금 당장 3,000더컷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두 배, 세 배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의 뜻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대로 베니스 법원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1: 열 배로 갚는다고 해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판결과 집행을 원합니다. 흐트러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베니스 법정에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판결문.
0: 잠깐!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피고 측 변호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변호인이 도착할 겁니다!
2: 판결문.
1: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0: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3: 지금 막 변호인께서 도착하셨습니다!
4: 변호사 보비오라고 합니다.
5: 비서 네비오라고 합니다.
4: 파도바에서 오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6: 마리오 변호사.

0: 오는 줄로 알고 있었네만.
1: 변호사님께서는 편찮으셔서 제자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0: 알겠네. 백일서 법정에 온 걸 환영하네. 자, 어서 이리로 오게. 자네는 저쪽으로.
2: 보샤는요?
3: 내리사는요?
4: 마리오 변호사님을 돌보시느라 함께 오실 수 없었습니다.
2: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3: 그러게요. 완전 애송이들이 왔네요.
4: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0: 그럼 변호를 시작해보게.
1: 그대가 샤일록이요?
5: 그렇소.
1: 안토니오가 차용 증서에 서명한 게 사실이라면 베니스 법으로 그대의 소송은 정당하오.
5: 듣던 중 반가운 말.
1: 안토니오.
2: 예.
1: 그대는 지금 몹시 위험한 처지요. 알고 있어.
2: 그렇소.
1: 차용 증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시오.
2: 그렇소.
1: 그렇다면 샤일록이 자비를 베푸는 방법밖에 없겠소. 피고인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없소.
5: 고작 자비 이야기를 하러 그 먼 길을 오셨어. 자비라?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오?
1: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게 바로 자비니까요.

0: 변호사가 맞소? 그 시인이라고 해도 믿겠어?
1: 우리는 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만 고집하시면 피고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빌린 돈을 두 배, 세 배 갚을 수 있다고 하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번에는 용서해 주소서.
0: 이보게나 젊은 양마 자꾸 자비 자비 하는데 법에는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 없는 게 법이요.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요. 현명하신 재판장님 감정에 나오소. 우하는 변호에 현혹되지 마시오. 법적 효력이 충분한 증서에 의한 재판이요. 원칙을 어기고 예외를 두는 선례가 남는다면 테니스 법질서에 큰 혼란이 올 것이요. 나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으니 어서 판결을 내려 법정의 권위를 세우시오.
2: 그대는 더 할 말이 있는가? 없는가?

0: 안토니오!
1: 멈추세요! 증서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대는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낼 수 있어, 맞소?
0: 그렇소.
1: 안토니오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줄 수는 없어, 맞소?
0: 그렇소. 정확히 가슴 1파운드만 도릴 것이오.
2: 여기! 저울도 준비했소.
1: 그렇다면 피는 언제 할 것이오? 안토니오!

0: 있어. 피에 대한 언급은 한 글자도 없어. 살을 돌릴 때 단 한 방울이라도 피가 나면 증서의 내용을 어기는 것이오. 만약에 안토니오가 죽기라도 한다면은 그대는 바로 살인자가 되는 것이오. 피는 어찌할 것이오?
1: 벌써!
2: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오?
0: 물론이요. 법에 대해서는 그대가 잘 알고 있지 않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을 원하지 않았소? 그대가 말하던 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법 아니었소?
2: 그게 법이오? 그것도 법이오?
0: 이보시오 재벌 영감! 법에는 애누리가 없소. 애누리가 없는 게 법이오.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오. 조금 전에 당신이 했던 말이오. 재판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판결을 취소하시고 증서의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판결을 취소하시오.
4: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0: 밖에 없소. 이 증서에 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간보물록에 파운드 사를 취하게 따른 조항안에 당연히 출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니 피곤 증편호인 주장은 궤변일 뿐이오.
1: 간보물로 생사를 갖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한 줄 때문에 지금 이토록 이상한 재판이 열리고 있어. 증서에 적힌 내용이 법적 근거로서 엄중했기 때문이오. 증서에는 분명히 가슴살일 파운드만 취한다 되어 있어. 판결을 취소하고 즉시 연토 디오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법정과 샤일록에 유착을 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2: 마르코

0: 오늘 하는 포비오 변호사의 주장은 아부의 성산이다. 단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
1: 물러서시오. 물러서. 물러서. 뭐야?
2: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1: 뭐라는 거야?
2: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3: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2: 네.
3: 진짜?
2: 세상에.
3: 정말이죠?
2: 정말이라니까요.
3: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4: 여러분, 여러분. 선원들이 돌아왔어요. 실종됐던 선원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1: 여보.
3: 우리 아들 토마스는
1: 토마스는
5: 어머니야!

0: 잠시만.
1: 도마서.
2: 저
3: 재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집행이 신속하게 속게 될 수 있도록 법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저요. 모두 제자리로. 다시 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5: 마르코!

0: 집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중대한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1: 대체 또 무엇인가?
0: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상인조합 무역선을 침몰시킨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입니다. 해적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샤일록이 저지른 짓입니다.
2: 예, 맞습니다요.
1: 아, 맞아.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근거가 있는가?
0: 네, 목격자가 있습니다. 도마서.
3: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였습니다. 저기 있는 마르코가 그때 그 배 위에 있었습니다. 저기 마르코가 해적선장 노릇하며 우리 배를 박살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 그 해적선장이 마르코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3: 지금은 멀어졌지만 한때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마르코에게 묻겠다. 목격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4: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 저는
4: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6: 근거 없는 무함입니다.
7: 전혀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8: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분은 똑똑히 좀 보십시오. 이 두 분은 마르코의 두 분입니다. 마르코가 몇 살 쓰던 두 분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 샤일록이 쓰던 손글씨를 재봉사가 찾으렀던 요 마르코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0: 사일롱이 하사했던 마루코가 자랑했던 바로 그 두건이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 마루코의 두건이요.
1: 사람들 말이 한동안 두건을 쓰지 않고 다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오늘 쓴 두건은 새 것으로 보이네요.
2: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내 이놈! 또나 모르게 사고를 쳤구나! 그 무모한 충성심이 또 너를 띄었어. 대체 나한테 보고도 없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3: 제반장님!
4: 셰일록은 마르코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가?
2: 물론입니다. 당연하지요.
4: 마르코! 셰일록의 명령 없이 혼자서 저지른 일인가?
2: 제반장님! 마르코는 처자식과 부모가 있는 가장입니다. 성공의 눈이 어두워 저지른 실수이니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마르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어서 일어나서 재판장님께 용서를 빌어. 어서 확실하게 빌어.

0: 샤일록이 시켜서 했어. 샤일록이 시켜서 한 짓이야. 죽을 죄를 지었어. 죽어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1: 재판장님, 샤일록은 상인 조합을 짓밟을 목적으로 안토니오가 빌린 돈을 기한 안에 갚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토니오의 차용증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행이므로 본 재판을 샤일록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전환해 속히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요. 알았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망했구나, 망했구나. 베니스의 백만장이야. 자신만만 방심하다 상인 조합 못 없애고 대치기를 당하다니 오나 꼭 보나도다 자취에.

진들이 나를 향해 오는 거다. 사인에게 제약 들고 줄을 지어 오는 거네. 오너라 반겨주마 페니스의 백만장야. 이름을 기억하라 사일록 사일록이 언젠가는 다시 오마. 번호로 산소 없는 것은 번호로 산소 있을 때에 또다시 태어나서 본인은 다 되는 세상에 또다시 태어나서 만세영화

하겠다. 현 시간부로 자일록 튜발 마르코를 살인, 살인교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 마르코와 튜발은 수사 협조의 태도를 참작할 것이나 샤일록은 애누리 없는 엄벌로 처할 것이다.

또한 베니스법에 따르면 살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는 그 재산을 법정에 압류한다. 재산 절반은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샤일록의 재산 절반은 이제 안토니오 상인조

0: 아이고.
1: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0: 아니야. 고마워 파산이요. 덕분에 살았어. 아니 근데 어디서 저런 훌륭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정말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일단 저희 집으로 가셔서 식사부터 하시죠. 예, 예, 예.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도바로 떠나야 하는 일정입니다.
0: 아,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군요. 바사뇨, 우리 변호사님을 정성껏 잘 배웅해드려. 나는 먼저 가서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자, 가자, 가자, 사기 좋아.
3: 만세!
2: 자, 갑시다.
0: 사기 좋아.
1: 저 변호사님 덕분에 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4: 아.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소?
1: 아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아이 왜 자꾸 쳐다보시오?
4: 어쩐지 낯이 좀 익어서요.
0: 아이 그럴 리가 있겠소? 처음 본 사이 같은데.
4: 우리가 연기를 잘하긴 잘했진.
0: 그렇쥬. 이제 그만 놀려야겠쥬.
1: 쥬? 아니, 보샤!
5: 내리사!
1: 세상에! 세상에 당신이었어?
5: 세상에 깜빡 속았어!
1: 아니, 어쩌다가 변호사 역할까지 맡게 됐어?
2: 삼촌은 아프셔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소개받은 변호사들은 다들 손사래치기 바빴어요. 샤일록한테 맞서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출연하게 된 거예요. 내 연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1: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어! 보샤!
2: 저는요?
0: 대박! 완전! 이야!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tami. Just tatami. Tatami, tatami, tatami.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시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에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 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헤이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0: 같이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0: 쓰자고?
1: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잠깐만. 녹색 쓰는구나.
0: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 살았어요? 지금 가슴 바로 지금 좀 느낌이
1: 옷 스타일이
0: 아 이거는
1: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어,
3: 한국 분이세요?
4: 아, 일본 사람입니다.
2: 아,
5: 하지마시테.
1: 하지마시테. 하지마시테.
5: 인터뷰 듣기만스.
1: 듣기만스.
5: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6: 오스스메.
1: 어, 있나 봐.
3: 어, 있나 봐.
5: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어, 죄송합니다.
7: 또.
1: 하이.
7: 보쿠노.
1: 하이.
7: My favorite item.
1: 하이. 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7: This is my favorite item.
1: 오!
5: 아, 아, 이거.
1: Is it Korean item or?
5: 니혼.
6: 케이비티 닦아.
5: 아리가토.
1: 大丈夫です。
5: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1: 이제 날아가 볼까?
5: 자, 이제 다시 날개 펴.
1: 오! 오! 잘생기셨다. 어,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한, 어, 한국 분이세요?
5: 네.
1: 오,
5: 오, 오, 오, 오, 오. 어디 가는 길이세요?
8: 아, 저 출장 서울에
5: 출장.
8: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5: 아, 대구로?
1: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8: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아,
5: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네. 또 싸야 되잖아요.
8: 네, 그렇죠.
5: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아, 이런 게 있나요?
8: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아.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오! 기본적으로 챙기고
1: 스킨케어.
5: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8: 아,
5: 자주 쓰고 있다.
1: 오! 오! 있다. 있다.
8: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1: 네.
5: 다
8: 싼 것만.
5: 다 케이비티예요.
1: 맞아요. 역시
5: 아, 닥터 G.
1: 와, 이거다. 닥터 G.
5: 닥터 G와
1: 닥터 토너.
5: 라운드 랩.
1: 어,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8: 아,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5: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1: 아,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5: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1: 맞아요.
8: 평소에 네. 달팽이 크림을 되게 아~ 열심히 바르거든요.
5: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8: 이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1: 네.
5: 편있어.
8: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5: 아,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8: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5: PX를 자주 가시나요?
8: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5: 아, 진짜요?
1: 부럽다. 그러니까 저희 남았거든요.
5: 내가 재영아 자연스럽게
1: 가라.
5: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안녕하세요.
5: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가능하세요?
5: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9: Sure. I live in Los Angeles.
1: Los Angeles. For how long?
9: Oh, like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1: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9: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1: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9: Absolutely.
1: Oh, really?
9: Oh. I live in Koreatown.
1: Oh.
9: So I use K-beauty.
1: Oh,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9: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1: Oh, okay.
9: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5: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어디 다니시나요?
9: Yeah. Travel?
5: Yeah.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9: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to moisturize.
1: So long in the airplane.
9: On the flight.
1: Yeah, on the flight.
9: I have it. Yeah.
5: 마스크팩.
1: 어, 마스크팩을 이제.
9: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5: 오.
1: 오.
5: 완전 K
1: 느낌. 네.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5: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1: 고고.
5: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1: 고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10: 아, 안녕하세요.
5: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2: 그 집 분가 가는
5: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2: 구미.
5: 구미.
1: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2: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어머,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2: 저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1: 네이밍 쿠션?
2: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1: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2: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1: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2: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5: 지속력이 강하다.
2: 네.
5: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2: 아니요, 이거 세트로.
5: 아, 세트. 네.
1: 이쁘다. 괜찮은데?
5: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1: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2: 네, 여행 좋아해요.
1: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2: 네. 네.
5: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2: 사진이.
5: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2: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5: 아, 진짜요?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2: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5: 하이라이터.
2: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2: 쿠션. 쿠션. 것 같아요.
5: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2: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5: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5: 그쵸?
1: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5: 맞아요. 또 이제
1: 뭔 스팟이?
5: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사진사.
5: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1: 남는 거 바로.
5: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1: 사진, let's go.
5: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인생 제약.
0: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인생 제약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예.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저희가 해외 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You still Seoul Beach는 많이 동.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목이 받아줬어요.
0: 오케이.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2: 바보 이 엔터가.
0: 자
1: 오. 여기. 오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예.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정말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3: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네.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쿡쿡 한 줄 알았어요. 쿡쿡.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네. 괜찮습니다. 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네. 어때요, 와이언?
1: 이거요? 물렁물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준비가 다 돼 있네, 형.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그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네.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어,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1: 네.
0: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네. 블랙 스네일 성분과 네.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네.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 in 1이래.
0: 아,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발라야
1: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0: 저희가 쓰는 것보다 예.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1: 맞아요.
0: 예, 특히 어머니.
1: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0: 맞아요.
1: 납니다.
0: 맞아요. 네.
1: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0: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1: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0: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1: 확실히 오,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네.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네.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0: 아, 좀 더?
1: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나 달팽이 됐어.
1: 그러네.
0: 아니, 밝아.
1: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은데.
0: 광채가... 오이. 근데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1: 그렇죠.
0: 확실히
1: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0: 네.
1: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0: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1: 그렇죠. 이거 썼으니까 써야죠.
0: 좋아요.
1: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네. 이렇게
0: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1: 불편할 수도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0: 네.
1: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이 사람 봐.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0: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1: 그렇죠.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0: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2: 자.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네요.
1: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치우자고.
0: 네.
1: 자,
0: 네.
1: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0: 와우.
1: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0: 마스크팩.
1: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꼭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0: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1: 그렇죠.
0: 네,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1: 그렇죠.
0: 그렇죠. 그 얘기겠죠.
1: 오, 그 얘기죠.
0: 그렇죠.
1: 이게 리뷰가 되나요?
0: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1: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0: 오.
1: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0: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 뭐야?
0: 접착력이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그 밀착력.
0: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1: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0: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0: 네, 네, 네.
1: 오, 탄력 있어요.
0: 눈이 커진다.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1: 자, 붙여볼게요.
0: 네.
1: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0: 야! 야!
1: 이거 붙은 이거!
0: 뭐야?
1: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0: 그만해!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1: 이거 뭐야!
0: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1: 와!
0: 야!
1: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네.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0: 네.
1: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네.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네.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0: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1: 좋았어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1: 그렇죠.
0: SS 용량.
1: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0: 네.
1: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0: 맞아요.
1: 그래서 에센스 양

0: 자체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이브다 보니까 네.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 아직 남았어? 아,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오.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네.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이걸 해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쵸.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쵸.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쵸.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지요.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1: 네.
0: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어쩐지
1: 네.
0: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온앤오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 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넣어줘.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어? 뭔가 어이 뭐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정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그러니까
1: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0: 오.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0: 부여의 가장 맛있는 음식,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뭘 것 같아요?
1: 아구찜?
2: 알밥.
0: 아구찜?
1: 아구찜?
0: 아구찜? 알밥?
1: 알밥. 알밥.
2: 밤. 알밤.
0: 밤. 어, 밤도 유명할 수 있지. 여기는 연잎밥이 되게 유명해.
1: 연잎밥.
0: 그러니까 부여에 오면은 연잎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바로 주시네.
3: 우와, 비주얼이.
0: 우와, 저게 뭐야? 우와.
4: 어? 어? 막
3: 우와.
1: 제육볶음.
2: 와우. 와.
3: 예, 감사합니다.
1: 이게, 아, 이게 연잎밥이구나.
0: 이게 연잎.
2: 대박.
0: 우와. 그렇구나. 여기 부여의 연잎밥이 왜 유명한 거예요?
5: 그 옆에 서동공원이 있거든요.
0: 서동공원?
5: 네, 우리나라 제1호의 인공연못인데, 그 주변에 연꽃이 한 천만 송이 피어요. 9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 초까지. 그래서 주변에 연잎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0: 와, 맛있어요? 어때요?
2: 오, 진짜 향긋해요.
0: 진짜?
2: 네, 그리고 맞아요? 그냥 쌀이 아니고 찹쌀인가 봐요. 쫀득쫀득하고요.
1: 아, 저 찹쌀 이게 제일 제일 좋아요, 진짜.
0: 우와.
2: 너무 맛있다.
0: 이 향이. 이 향이 싹 퍼지네.
2: 이게 부여의 향인가 봐요.
0: 되게 좀
3: 너무 맛있어요.
2: 우와.
0: 아, 유준 씨가 진짜 먹을 뻔.
2: 그러니까.
0: 오자마자. 네, 사실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준 씨. 진짜 먹을 복 있으시네. 맛있는 것도 안 먹을 때. 네. 이건 막 시즌1 때는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어요. 지나가면서 막 돌멩이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그걸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1: 네.
0: 편히 편하게 드시죠, 편하게.
2: 어른이 먼저 드셔줘.
0: 아, 아니, 아니. 저 그렇게 어른.

0: 와.
1: 여기가 어디죠?
0: 구들의 선착장.
2: 구들의 선착장.
0: 저희 배 타러 왔어요.
3: 와.
0: 강들 쫙 보이죠?
3: 이야.
0: 근데 이따가 보면은 저 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유람선 같은 거 타보신 적 있어요, 다들?
4: 아니요.
0: 한 번도 없어요?
4: 네, 없어요.
0: 근데 사실 배 타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미는 그 북한에서는 배를 타본 적은 없어요?
5: 한 번도 없어요.
0: 아예 근데... 타보질 못해요?
5: 네, 그 1회차 때 그때 저희 가가지고
0: 탔었을 때? 네, 인천에서?
5: 인천에서 탔던 거 그게 처음이었어요.
0: 그래서 보미가 그때 막 소리 엄청 지르고 막
6: 아, 무서워서요?
5: 좋아서
0: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보미한테는 다 하나하나가 되게 새롭고 이런 게 되게
5: 아,
0: 많더라고요.
5: 첫 경험이니까.
0: 그러니까. 아~
7: 지금 배가 오고
6: 있어요. 아, 저 배인가요?
0: 자, 저희가 탈 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3: 와.
0: 와.
1: 이게 도끼라고요?
0: 와. 와. 와.
6: 와. 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8: 진짜. 네, 배가 네. 보란사로 출발하겠습니다.
0: 오!

0: 우리가 지금 가는 게 고란사라고요?
1: 고란사.
2: 고란사. 고란사.
0: 이 고란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듯이 왕릉이랑 사찰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란사도 마찬가지로 왕릉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왕족들이 기도하러 자주 가던 사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고란사보다 좀 더 유명한 고란사의 샘이 있거든요.
1: 샘.
0: 그 고란사 뒤에 샘이 흐르는데 그 샘물이 마법의 샘물이래요.
1: 마법의 샘물?
3: 뭐 마시면 뭐 어떻게
0: 맞아요.
3: 그럼 이게 과학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오빠. 어떻게야?
3: 과학적 증거 있어요. 마시려고요.
4: 그래서 네. 그 마법의 물을 네. 두 명만 지목을 해서 할 거예요.
1: 아,
4: 그러면 바로 지목해볼까요?
1: 지금 바로?
2: 그러면 막내니까 저랑 헌터가 둘이서 갔다 오겠습니다.
1: 아이,
0: 갑자기?
1: 에이,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2: 네, 저희가 아유, 여기서 또, 지고 계시면 따라오겠습니다.
1: 아, 또 그렇게 너무 보내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여기 세모를
0: 여기 떠오는 거예요?
2: 가득 따라올게요.
1: 또 마법이 네. 또 들려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2: 최대한 가득. 많이,
1: 네. 일단 한 입 드시고 와요.
2: 감독님들도 이제 드려야 되니까.
0: 아, 감독님. 네.
6: 감독님들이 다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 아니, 아니.
6: 뭐야?
2: 금방 다녀.
6: 달리기 빠르니까.
0: 오!
4: 야, 고란사가 되게 좋다.
1: 어디죠? 와, 좋아요.
6: 좋아요.
0: 멋있다. 와, 와.
4: 예, 부탁드립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젊은.
1: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천천히, 천천히.
2: 여기가 그 유명한 고란사 공간.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샘물을 찾으러 가야 돼.
6: 우리 3년 젊어지자.
2: 오케이.
1: 어? 바로 출발?
4: 네, 저희도 가요.
1: 아, 진짜요?
2: 가시는 거야?
6: 그런 것 같은데?
2: 에이, 오시겠지, 다시.
6: 진짜 우리 버리고 가시는 건가?
2: 에이, 아니, 장난이겠지, 장난이시겠지.
7: 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바위, 큰 바위. 낙화암입니다.
1: 어디? 이거요?
7: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103,000 궁녀가 떨어졌다는 낙화암입니다.
1: 아, 여기가 거기에요?
7: 떨어진 학자, 고등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암각을 해 놓았답니다.
3: 그러면은 3,000 궁녀면 3,000명이라는 거잖아요.
0: 아, 이게 안타깝게도

0: 있는데 백제의 왕은 고란 약수를 즐겨 마셔 건강을 챙겼다고 한다.
1: 다시 19살이 되는 거잖아.
0: 그러네. 3년. 그러면 두 번 마시면 이제 6년 젊어지고.
1: 자, 6년 젊어져 볼까?
0: 렛츠 고! 렛츠 고! 마시러 가볼까?
1: 와, 이거 진짜 바로 마셔도 되는 거야?
0: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2: 우와, 일로.
1: 우와.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거예요?
0: 아, 생각보다 깊은데? 오.
1: 우와. 냄새 한번 맡아볼까?
0: 오케이.
1: 야, 젊어지는 냄새다.
0: 그런 냄새
1: 있어? 젊어지는
0: 아, 진짜?
1: 냄새다. 자,
0: 오케이.
1: 같이 마셔보자. 마셔보자.
0: 오!
1: 야!
0: 맛있는데?
1: 달라! 어?
0: 아.
1: 이주연아, 주름이 좀 없어졌다.
0: 야, 야, 너 좀 젊어졌는데? 내 연습생 때로 돌아간 거 같은데?
3: 진짜? 아, 진짜로?
0: 어, 뭐야. 좀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
1: 야, 소리 들어봐. 이게 젊어지는 소리야. 오케이.
0: 소리죠, 오케이. 됐다.
1: 좋은 건 또 나를
0: 이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빨리 온다 했으니까 바로 가볼까?
1: 갈래말래
0: 갈래말래
1: 갈래말래
0: 갈래말래
1: 갈래말래
0: 애명이네!
1: 가자! 아~
4: 약간 그 텃밭에 내놓은 아이들 같다.
3: 텃밭이요?
4: 아, 텃밭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지?
5: 바깥에 내놓은 아이들.
6: 물가에.
4: 물가야, 물가.
3: 아, 텃밭. 야!
4: 근데 진짜 물가에 내놓잖아 우리가.
3: 어? 어?
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1: 아,
4: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와, 이게 그 샘물이에요?
1: 맞아요.
4: 한번 먹어볼까, 저희? 일단, 레이디 퍼스트 한 번.
1: 진짜 맛있다.
4: 아,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몇 년? 아, 이랬어, 이거.
1: 와, 지금, 와, 10년이 없어진 거요.
4: 에이, 무슨 얘기야, 그기까지 물 가지고.
3: 아, 근데 맛이 달라요.
4: 에이!
3: 드셔보세요.
4: 정말로 하면 안 돼, 진짜로.
3: 진짜.
4: 제가 한번 먹어보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1: 하나.
4: 아, 참.
0: 놀라신다, 무조건 놀라신다.
5: 오, 넣은 것 같은데?
3: 어?
1: 주름이 좀 없어졌다.
4: 확실히 그 약수는 다르긴 다르다. 뭔가 더 청량감이 드는 느낌이야. 뭐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좀 맑은 듯한 느낌이 든다.
3: 어때요?
4: 빨리 오세요.

0: 대립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우리들의 DMZ를 소개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멈춘 한국전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각각 2km씩 물러나며 비무장지대, DMZ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일부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DMZ와 접경지역을 다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전방이 중심이 된다. 그런 뜻에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가 오늘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0: 통일부는 DMZ 관련 자료와 서비스를 모아 정보 허브로 구축한 DMZ 포털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용자는 정책 연구부터 학술 논문까지 폭넓은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도 도입돼 국내외로 DMZ의 가치를 알리는 대표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인이 쉽게 갈 수 없는 DMZ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2: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 슬로건과 함께 홍보 행사를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에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DMZ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관심 없던 것들,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던 것들을 모아서

0: 방법을 좀 달리해봤습니다.
1: DMZ 빅게임이라는 참여 교육 콘텐츠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록연구사가 되어 훼손된 DMZ 기록을 복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DMZ 생태와 환경, 국가유산, 사람들과 평화관광 등 주제별 전시물을 읽으며 단서를 찾고 미션을 해결합니다.
2: DMZ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시 공간처럼 조금 편하게 DMZ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그런 형태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DMZ에 대해서 배워야겠다가 아니라 DMZ 이야기들에 빠져서 즐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DMZ를 알리는 일에는 접경 지역도 빠질 수 없겠죠. 동쪽 끝 고성부터 서쪽 끝 강화까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시군이 나섰습니다. DMZ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 가기 힘들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접경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
1: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의 현장이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곳. DMZ의 문이 환히 열리고 모두가 찾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4: Join us for the second installment of our journey exploring stories of peace and unification discovered along the way.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uncover the hidden histories behind the places and landscapes foun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0: 딱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저는 장소의 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갔을 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경험이 왠지 정재훈 작가님은 있을 것 같아요.
2: 지금 북한에 갔을 때 그런 느낌 받은 건 정말 많은데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판문점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판문각이라 그래요. 아. 제가 양쪽을 다 가봤는데 그 공동경비구역 가보셨어요? 한국에서도? 예, 예. 굉장히 엄격해요. 거기 가면 군인이 이렇게 딱 서 있어서 군인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바로 뒤에 문만 열면 북한이어서 그렇대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거기인데 거기 가면 굉장히 차가워요. 벽돌도 차갑고 없어요. 그냥 안에 의자 몇 개. 근데 그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견학도 가잖아요. 우리 예전의 모습 이런 자게 상도 펴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와서 그냥 앉아있게 하고 공간에서 우리가 벌써 편하지 않을까. 판문점이 좀 차갑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3: 저는 두 가지 정도 경험이 있어요. 그 장소가 주는 힘을 확 느꼈던 경기도 화성에 당항성이라고 있어요. 당항성.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뺏으려고 굉장히 그 애를 썼다는 성이에요. 그래서 당항성이 뭐 그렇게 중요한 성이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삼국시대 때 싸웠는가 이렇게 책으로는 잘 절감이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혼자 올라가 봤거든요. 당항성을. 165m밖에 안 돼.
0: 오, 되게 낮네.
3: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해안가에 바로 붙어 있고 성에 올라갔더니 서해 쪽에서 들어오는 저 인천 송도도 보이고 남양만 하고 아산만 들어오는 모든 배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관측 지점이었던 거예요. 당항성이.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랑 교류하려면은 그 일대를 어쨌든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조그만한 성을 가지고 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구나. 그대로 이제 와닿는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촬영팀하고도 간 적이 있었는데 2019년 여름에 크라스키노라고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한 곳. 네. 아, 그러니까 그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처결하지 않으면 뭐 장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단지를 했던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가기 전에 백두산 천지를 못 봤어요. 우리 일행이. 그 접경적 답사할 때 천지 못 보면 굉장히 여행 분위기 안 좋아져요.
0: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천지를 제대로 보려면 상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하던데 네. 날씨나 네. 이런 것 때문에.
4: 저는 세 번 봤어요. 네.
3: 저는 다섯 번 봤습니다.
0: 아, 지금 선조들의 대결하시는 네, 건가요?
3: 그렇죠. 네. 천지를 못 보고 한 100여 명 정도의 교사들과 함께 이제 러시아로 넘어왔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0: 다들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야, 역시 역사는 또 평화나 통일도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보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그때 했어요.
1: 이게 저희 프로그램하고 교수님의 그 평화 기행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선을 넘는 맞아요, 인문학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런 영역화, 지역화가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0: 장소는 고유하지만 장소성은 무궁무진하죠.
1: 네.
0: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것이 동대문 운동장 근처잖아요. 네. 이 공간.
1: 예.
0: 동대문 하면 배우님은 어떤 기억이나 느낌 같은 게 있어요?
1: 저는 동대문 하면 여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장충동 족발도 좀 생각나고.
0: 맛있는 먹거리가.
1: 맛있는 먹거리.
0: 그렇게 되는 거죠.
1: 또 동대문 운동장. 근데 야구. 이것도 생각나고 야구도 생각나고.
0: 연식이 좀 있으시구나. 운동장 있던.
1: 기억 안 나요.
0: 아, 네. 저한테는 이 동대문 운동장 이 근처가 일터예요, 일터.
1: 아.
0: 저한테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1: 네.
0: 저 대학교 때 여기서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1: 오.
0: 예, 사람 밀어주는
1: 미는 거.
0: 거. 예, 그 다음에 저기 대학원 때는 여기서 야식 배달했어요.
1: 어머.
0: 여기 상가에서. 저한테는 동대문이라는 단어와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갖는 의미라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과 직결되는 거지. 누가 거기서 동대문은 옵하는 곳이다. 이렇게 누가 정해준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죠.
1: 그렇네요. 네.
2: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역사 교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1: 네.
2: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꼭 DMZ라던가 이런 걸 꼭 가면 좋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도 좋지만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아 우리 부산에는 어떤 공간이 통일이나 혹은 분단이나 평화와 연동돼 있을까.
1: 네.
2: 그리고 광주에 사는 사람들 혹은 철원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이게 만개를 하게 되면
1: 네.
2: 독자들과 같이 다음 편을 써가는 거죠.
1: 저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전쟁기념관인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서 전쟁 참혹했지, 무서웠지, 공포스럽지. 근데 오히려 저는 전쟁기념관을 가면 오히려 평화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아, 이런 많은 정말 희생과 노력 끝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평화구나. 거기 와서 되려 평화를 찾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3: 지금 전쟁기념관 딱 말씀하셔서 북한에 있는 전쟁기념관 그리고 호주에도 있어요.
1: 네.
3: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저희 다 가봤는데 정말 제가 느낀 건 누가 어떤 장소에서도 누가 이겼냐를 먼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 항상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꼭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추모도 하는데 이런 걸 좀 기념한다는 점에서는 내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기념한다는 건 추모하는 거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0: 제가 그 이 대한민국 평화기행 책을 쓰면서 유엔 네. 기념공원을 소개를 했는데 네. 그분들 삶을 어떻게 묘사할까 하다가 제목을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인간들에게 전쟁의 시대는 되게 격랑, 평범하지 않은 정말 일생에 한번 만나기도 싫은 그런 시대인데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1: 그치.
0: 또 누군가의 뭐 오빠였고 그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1: 네.
0: 근데 그 공간에서는 그것들은 다 생략된 채 어떤 전쟁 영웅 또는 희생자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지인들의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국립묘지나 무덤도
1: 네.
0: 굉장히 좋은 평화기행 장소가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장소도 이런 전투식량 같아요.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느끼는 곳.
0: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해야 될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이.
2: 근데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념관이나 전쟁이나 분단과 관련된 이 안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적대성을 중심으로 남북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의 전국에 있는 기념관들이나 평화 아니면 전쟁, 분단 관련된 곳이 이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1: 네.
2: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저는 인천 같은 경우도 안보의 도시로 각인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인천은 어찌 보면 중국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평화를 열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최적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0: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진환 교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 평화기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해석의 노력들이 미래의 우리 세대들 혹은 미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1: 다크 투어리즘. 요즘엔 그런 것도 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힘들었던 역사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2: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3: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진영의 입장들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통신전 같은 것들이 발행이 되는데 분량이 적고 공식적인 아주 단편적인 내용들을 알리는 차원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더 넓은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되 외교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실상 지식인이나 나중에 한국의 외교나 혹은 어떤 민간 차원에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물이 필요하다. 대상도 다르고 내용의 범위도 다른 그런 자유한국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자유한국이 발행됨으로써 한국의 독립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영일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상황, 그리고 한국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3.1운동 이후에 이런 상황들을 보다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자유한국에 수록되게 됩니다.
1: In June 1919, another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left Shanghai and arrived in Paris. His name was Cho So-wang. Born in Paju in April 1887, Cho So-wang later studied in Japan. Following Korea's forced annexation by Japan in 1910, he wrote and distributed a statement condemning the act. Then, he was subsequently arrested and detained by Japanese police.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he returned to Korea and worked as a teacher, later going into exile in Shanghai. In Shanghai, he worked tirelessly for Korean independence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in April 1919, Cho So-wang was elected a memb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State Council. Soon after, he was appointed diplomatic correspondent and dispatched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to engage in diplomatic activities. On June 30, 1919, Cho So-wang arrived in Paris, France. But by the time he got there, the Paris Peace Conference had already effectively ended with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Versailles on June 28th. But he didn't stop there. He turned his attention to places beyond Paris. The first place he noticed was Lucerne, Switzerland, where he heard news of an international socialist conference being held. And Cho So-wang submitted a request for recognition of Korean independence at the Lucerne Conference. And this motion was passed at the conference.
2: Harigang-ae가 그 약소민족들의 기대하는 저버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919년이라는 한 해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아주 분란이 심하고 아주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그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민테른, 러시아를 중심한 코민테른이 19년 3월에 만들어지는데 사회주의 혁명의 그 두 갈래 그 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민테른을 통한 공산혁명, 그리고 민주사회주의로 나가는 루체른의 국제사회주의 대회. 이 둘은 서로 대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주의들이 주장했던 건 반전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약소민족의 독립,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연대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루체르른의 국제사회주의자 대회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상정이 됐고 거기서 가결을 통해가지고 그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봐야죠.
1: In Cho So-wang's actions, we can get a glimpse of the mindset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of the time. They never gave up,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They did whatever they could to hasten Korea's independence. Afterwards, Cho So-wang left England and traveled through Denmark, Danzig, Lithuania, and Latvia, arriving in Estonia in August 1919. And there, he met Mihkel Matna, an Estonian socialist thinker, journalist, and politician. In Estonia, Zhu Suan gave Matna an English brochure titled Republic of Korea. The brochure, Republic of Korea, was translated into Estonian and later published in two Estonian newspapers.

0: 에스토니아를 들러서 이제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당 대표가 그 의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 1921년 1월 1일 날 독립신문에 상정됐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게 과연 그 결말이 보도된 적은 없어요.
1: However, given that the full text of Republic of Korea appeared in an Estonian newspaper, we can conclude that there were people in Estonia at the time who viewed Korea as a sovereign state, not a Japanese colony. According to one article, Matna has already reported on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representatives in Paris and the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an Estonian newspaper. In 1919 was the year after Estonia declared independence from Russia. As Estonia had a similar history to Korea, he might have felt a sense of sympathy for Joseowang. And now, let's read again the article published in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ce, on January 1st, 1921, which we showed you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gram. The representative of the Socialist Workers' Party of the Republic of Estonia, Matna, submitted a resolution to his parliament demanding that the country officially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It's a simple article made up of one sentence. But diplomats who fought for independence overcame the realistic difficulties and desperate situations that stood in their way to come this far.
0: 이 시절에 한국을 아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아시아, 동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 있는 한국에 대하여 알거나 귀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라고 하는 자체는 거의 망망대해나 또는 엄청나게 큰 사막에서 그 속에서 헤매면서 그러나 끊기지 않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한 거고요.
1: When you think about how they got here, every word of the article will weigh heavily on your heart. And their story isn't over yet.

0: Earlier we saw that Korea has some amazing smart buildings, but I wonder if we also possess those ones that generate their own energy, right?
1: Yeah, self-sufficient buildings. I heard we do have those energy self-sufficient buildings here in Korea, and they're already attracting attention on a global scale. Do you want to go check it out?
0: Let's go.
1: Okay.
0: One, two, three,
2: five in action.
3: From buildings that consume energy to buildings that generate their own power. A company researching sustainable green building technologies. This is EnergyX's headquarters, the DY building. In February 2025, it became the first building to earn South Korea's Zero Energy Building Plus national certification, the world's first certification system of its kind. With an energy self-sufficiency rate of an impressive 129.59%, it is being recognized for setting a new global benchmark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4: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제도에는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한 인증받은 건물들 중에서 에너지 자립률 관점에서 100%가 넘는 건물은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120%를 넘어서 플러스 에너지 등급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사례고요. 상업용으로 이런 규모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건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3: In addition to conventional rooftop solar panels, the building also incorporates the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EnergyX system, which turns the exterior walls into power generating surfaces while fully preserving the building's design and insulation performance. By combining exterior materials and solar panels into a single system, it maximizes power generation efficiency in limited urban spaces.
4: 가장 어려운 점은 설계사나 건축주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일반 태양광이 받쳐주지 못할 때에 혹은 친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외장이 갖춰야 할 내구성과 또 친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량을 디자인적인 측면에 훼손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The building's distinctive exterior is also designed to maximize energy efficiency. It features a wind tunnel that allows air to flow through the upper section of the building. This airflow cools the panels to improv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while also reducing cooling energy consumption by blocking heat from entering the building. Improving power generation efficiency is only part of the equation. Just as important is how intelligently the energy produced is managed. The AI software EnergyX Zero analyzes and controls high-efficiency energy systems in real time. This technology is not limited to newly constructed buildings. Remodeling technologies are also evolving to upgrade existing buildings into plus energy buildings by improving their energy performance.
4: 기축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적 한계, 기술적 한계들이 있어서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성이나 아니면은 탄소 배출이 또 얼마나 저감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그런 효과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제도적으로 수요가 올라왔을 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3: The government is also strengthening the policy foundation for expanding zero energy buildings. The budget for green remodeling support has increased more than fivefold, and zero energy certification is now mandatory for apartment complexes with 30 or more units.
4: 건물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거나 또 에너지 최적화를 하는 요소들이 아직은 여전히 생소한 영역들이 있지만 점차 전기와 통신처럼 건물에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그런 건물들은 마치 나무가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듯이 그러한 나무의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건물들이 대단히 많아졌을 때 숲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건물들 또 도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3: From buildings that simply consume electricity to pull attention, this technology, proven in South Korea, is now moving toward becoming a new standard for buildings around the world.
1: How impressive! The sufficiency rate is not just 100%, it stands over 100%.
0: Wow.
1: Meaning there's surplus energy for later.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I'm Live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새로운 앨범 빈자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 또 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I'm Live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앨범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렘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렘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건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건희님 모시겠습니다.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렘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렘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 여기 이거 해주시려고 일정도 미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권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권희님이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여운이 네 뒤 관객도 봐달라고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제 노래 중에 또 다 아시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저 제 이름을 아신다면 제 노래를 아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2: Live
1: 소리 질러
3: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4: Make it make it hotter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3: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5: Come on, do the tadami. Let's party. Tadami, tadami, come party.
3: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시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중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나 진짜.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이쪽 오지 마, 이쪽 오지 마.
2: 방해해야지.
4: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한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벌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2: 돌 잡았냐, 돌 잡았어.
0: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
2: 열심히 화이팅!
0: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4: 못 맞췄지.
0: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2: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0: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원고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2: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0: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2: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있어야
0: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2: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0: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Korea is full of all kinds of themed trips. But one of the hottest travel trends in Korea right now is the so-called bakery pilgrimage. More and more people are willing to travel far and wide just for one unforgettable loaf or pastry. There are plenty of famous bakery destinations across Korea, but when it comes to the city of bread, Daejeon stands out. Delicious bakeries can be found all across the city. Let's hop on the bus and follow Daejeon's one-of-a-kind bakery tour. Waiting here to greet today's passengers is this bright blue bus, the official ride for today's bakery tour. And getting everything ready on board is today's guide, the one and only Mr. Bread, An Seong-woo.
1: 안녕하세요. 대전 빵집간 투어 진행하고 있는 안성우입니다.
0: The Daejeon Bread Tikkun Tour has been featured in the media time and again. Over the course of 3 hours, the tour visits a hand-picked selection of Daejeon's best bakeries, all chosen by Seong-woo. So what makes this tour so popular?
1: 빵집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다니다 보면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되거든요. 빵 버스로 진행되면 주차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공감대를 가진 분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재미를 찾아가면서 산다는 게 또 하나의 재미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That's why the Bread Tikkun Tour has been selling out almost as soon as reservations open. At last, participant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hop aboard with excitement written all over their faces.
2: 예, 설레요. 빵 되게 많이 사서 들고 갈 것 같은 많이 먹고.
0: Every stop on today's route is known for its unique flavors and irresistible specialties. With the irresistible aroma of freshly baked bread in the air, our delicious journey begins now. The first stop has finally arrived, and the excitement is building. It's a specialty bakery where the rich aroma of butter draws visitors in from the moment they arrive.
2: 네, 알고 있었는데 줄이 맨날 많다고 해서 항상 포기하는 집이에요.
3: 어, 네. 첫 번째 집 목표 뭔가요?
2: 바질 휘낭시아가 맛있다고 해서 일단 그거 두 개 사고 나머지는 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네.
0: Will the mission be a success? It's only the first bakery. Isn't that a little too much already? The bakeries on the tour set aside extra bread just for tour guests. That means less time waiting in line and more time picking out delicious bread. The best part of all is taking that very first bite of freshly baked bread.
2: 맛있어요.
4: 야호.
5: 야호.
0: Just a short walk brings us to the second stop. One of Korea's most iconic bakeries, loved by bread enthusiasts from across the country. On most days, the lines are so long that even getting through the door can be a challenge.
2: 청순만 때문에 사실 예약한 거라서
3: 네, 4시 반부터 시작했었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0: Every display is filled with an incredible variety of freshly baked treats. Fried soboro and strawberry shiru are signature breads that can only be found here. And great flavors at reasonable prices keep this bakery bustling all day long. It's It's not just fellow tour participants. There's friendly competition with the regular customers too. It's a mad dash for the best breads.
3: 부자 되셨네요. 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뭐예요?
2: 이 중에요? 네. 아직 없어요.
3: 아직 없어요?
0: Wait a second. What's this person waiting for?
2: 지금 사람들 기다리는 게 뭔가 추가돼서 나올 것만 같아가지고 좀 대기해보겠습니다.
0: Everyone's keeping a close eye out, hoping to catch the next fresh batch. And here it is, the latest crowd favorite, kimchi sticky rice balls. Wow, it was gone in less than a minute. After beating the crowd, was it worth the wait?
4: 일부러 굶고 왔어요. 아침 안 먹었거든요.
5: 얼마나 사셨어요?
4: 지금 한 3만 원 넘은 것 같긴 한데.
3: 빵으로 3만 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4: 처음입니다.
0: With their bakery haul in hand, it's time to head to the next stop. So, where's the third stop?
6: Ja, 도착했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7: Sold out.
6: Sold out.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열렬한 참깨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8: 열렬한 참깨!
6: 잠깐만요.
0: Even a sold out sign is no match for Mr. Bread. The third stop is famous for egg tarts. Crispy on the outside, soft and creamy on the inside. Fresh batches keep coming out one after another, while eager customers wait for their turn.
9: 사자마자 바로 꺼내 드시네요.
0: These mother and daughter participants love egg tarts so much. They've even traveled all the way to Portugal just to try them. So how does this one measure up?
10: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빵투어인데 첫 번째보다 더 재밌고 다 같이 하니까 또 더 재밌고 먹었던 맛을 또 먹으니까 또 재밌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Three stops down. And three more to go. With plenty more amazing bakeries ahead, let's keep the bread adventure going. Next up is one of Taejeon's most distinctive bakeries. Every loaf and pastry here is packed with its own unique charm. With so many tempting choices, how is anyone supposed to pick just one? Just then, help arrives. Meet Kim Seong-hee, Mr. Bread's trusted right hand, affectionately known as Bread Madam.
11: 빵집에 오시면 이제 이 집의 그 시그니처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빵을 사야 될지 이렇게 많이 망설이고 하실 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빵집을 투어를 하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집에 뭐가 맛있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0: The bakery tour is slowly coming to an end. This place specializes in flaky pastries and beautifully crafted tarts with layers upon layers of crisp, buttery goodness.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Taejeon's bread scene so famous?
12: 대전이 이제 다 각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메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사장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고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는 태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0: Believe it or not, plenty more hidden bakeries are waiting to be discovered across Taejeon. Is Korea on your itinerary? Stop by and experience them for yourself. The final stop of today's bakery tour. Our charming cake shop awaits. From cakes topped with juicy peaches to irresistibly cute chocolate creations. It's the perfect sweet ending to an unforgettable bakery adventure. There's plenty of beautiful cakes to admire. But no visit is complete without a souvenir photo with Mr. Bread.
1: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시고 뭐 1박 2일 시간 내서 오시는데 너무나 소중해요. 그분들이 여기에 드린 돈이 단순히 버스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비용이 있는데 그 값어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nd there's one more. Everyone who completes the tour receives an official completion certificate.
5: 아리랑 TV.
0: Arirang TV couldn't leave empty-handed either.
5: 맛있게 먹으며 훌륭히 마쳤음을 인증합니다. 대전 빵티칸 술래 인증위원회 대필꾼 안성우.
1: 감사합니다.
0: With bags full of bread, it's time to head home. A trip to Daejeon that satisfied the eyes, the taste buds, and the heart.
13: 대전하면 빵이니까 모든 빵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씩 맛보는 거를 좋아하시면은 한 번 좀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 분들은 이제 차나 그런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빵티칸 투어 타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대전, a city where delicious bread and warm hospitality await. Are you in Korea? Hop aboard the bread bus and set off on a sweet bakery adventure.
14: Mongpichi 생크림 케이크는 부드러운 시폰 위에 저희가 직접 끓인 수제잼과 아침마다 공수해온 복숭아가 잘라져서 들어가는 케이크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금은 상큼한 맛이 나는 케이크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하지도 않고 거부감 없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미나 속에는 우리의 민족이 있어요. 민중이 있고 결애가 있습니다. 전 누구의 딸이냐면 결애의 딸이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저는 이러한 십장생을 네, 그려서 저 나라에서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은 그 만남의 장이 되고 싶어서 쭉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홍근, 김병성 애국지사님의 후손 민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김홍근 애국지사님은 저희 할아버지시고 김병성 애국지사님은 저에게는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 김홍근 할아버지는 17세 때 처음으로 하동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천석이라는 재산을 바치고 비밀결사대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때 의정원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일본 외경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생을 지내셨는지 고문 후유증으로 45세 때 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병성 아버지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8개월이라는 형을 살고 아버지는 그 해에 48년 그 해에 돌아가시고 저는 1948년생입니다.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딸 3명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자처럼 키웠어요. 어디 가든 당당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거지가 되어 배가 고파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를 해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리하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배가 고파도 해야 된다. 우리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자녀로서, 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항상 잠겨 있었죠. 아버지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느냐? 충요 사진전이 있었어요. 경남예술회관에 추경하시라는 분이 전시를 했는데 김병성으로 쓰여요.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인연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나를 공부한 지는 한 15년 되네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배아여고 다닐 때도 그 미술 선생님이 항상 너는 미술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어머니가 교사를 해야 되니까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 교사를 지내면서 항상 나는 늙어 죽기 직전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쟁이가 돼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해가 뜨도록까지 열심히 그려서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죠. 제가 즐기는 것은 평풍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평풍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림은 이 십장생입니다. 그리고 동자도도 있고요. 지금 화해도도 있고 화조도도 있고. 일월 부상도도 있고. 이 십장생에는 보면은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묵묵히 사계절 다 푸르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사슴같이 청아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같이 저렇게 꿋꿋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저 세상에서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해서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예,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지금 병풍을 20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답할 겸 이거를 병풍을 이리 만들어서 그 병풍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기만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전시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전시를 그냥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가서 강북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손, 누구의 딸 이러한 이름으로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전시를 하고 싶거든요. 투어를 하면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유족님들은 그 어두운 장막 같은 그 시절에 우리 선조님들이 숨은 선열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보탬이나마 내가 앉아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 작은 보답이라도 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분열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고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이 나라 누구 때문에 잘 살까? 그 좀 생각해주는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인데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우리는 다시는 만났으면

0: 진짜 여기서 텐트 치고 도인처럼 사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부터.
1: 싱그러운 영화거든요. 그냥 귀여운 4명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0: Today's Key Story movie is The Girl. It is a film about the adventures of high school girls as they grow through their connection with animals and nature. It premier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received favorable reviews. Director Yoo Jae-uk directed with his unique sensibility. Rookie actress Park Hye-jin, Lee Seung-yeon, Park Kyo-eun, and Choi Soo-in each showed off distinct personalities and charms.
1: 주위의 친구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잖아.
2: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은 애기랑 동물 넣은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데
3: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걸 다 개발하는 거.
4: 진짜 나만 아는 곳이야. 같이 갈래?
5: 이름 앞에 서열만 붙는 이상한 대학 빨빠이 안 간다?
6: 바람이! 쏘지 마!
0: Let's watch The Girls together. It's a spring day, some 200 days to the college entrance exams. In-hye is not in the school library, but at the animal enclosure.
7: 어디 갈 건데? 움직이지 마라.
0: She looks quite skilled, like she's done this many times before.
8: 김하태 쌤이 끝나고 오래.
0: But on this day, the careers teacher has called her in.
8: 이번에 이정혜 1반 김수민, 이렇게 4명 오래. 내가 너 찾았으니까 너가 이정혜한테 얘기해.
0: What these four girls share in common.
9: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10: 저번에 진학조사 했던 거는 기억나?
11: 대답!
10: 네. 네. 니들만 백지로 냈어.
0: Is that they have no dreams, no colleges they aspire to attend.
10: 대학 많아, 어? 면접만 잘 봐도 니네 같은 애들도 붙여주는 대학 많아. 가진 수를 써서라도 수시 붙인다. 다음 주까지 어디 진학할지 정해와.
0: So, only because of a motivated teacher, they come to be the college interviews preparation group. Actually, what In-hye wants more than college is for her boyfriend Chan-young to publicly acknowledge that they are dating.
12: 잘 가.
0: However,
12: 여자표도 중요한데 사귄다는 소문 나면 표 떨어지거든.
0: All Chan-young cares about is elections, and he asks her for a favor.
12: 오늘 촬영해도 되지?
0: He wants to shoot video of In-hye's parents' restaurant for his campaign.
13: 무슨 촬영이라고?
12: 회장 선거 연설할 때 자료 화면으로 쓰려고요.
10: 이런 게 대입에 도움이 된대.
0: He begins to record.
13: 이게 돼지 자궁인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서 손질하기 힘들거든요. 절대로 비리지 않게 깨끗하게 손질해서 팔.
0: She does wonder how a restaurant PR video should help his campaign.
13: 주방에?
14: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찬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잠입 취재한 것입니다.
0: But oh no, it feels like an expose.
14: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0: 진짜?
14: 또한 입시 정보.
0: But even this kind of boyfriend is someone In-hye can't let go of. One day, she happens to discover a hidden plane in the wooded hills near school. Meanwhile, Seo-hee ends up cleaning the animal enclosure as punishment for carrying a knife.
8: 회장 선거에 나온 집, 너네 집 맞지?
3: 아니야.
8: 간판에 네 이름 적혀 있던데.
3: 청소 안 해? 학교에 카레 갖고 오냐? 야, 너 압수당한 거 아니었어?
8: 두 개 갖고 다녀. 생존하려면 항상 대용품을 갖고 다녀야 돼.
0: Seo-hee is a survivalist who is always preparing for a disaster.
8: 이상 기온으로 재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 알아? 재난이 오면 난 내가 죽는 대신 죽일 거야.
3: 이 칼을 원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갈래?
0: In-hye asks Seo-hee to accompany her to her secret spot.
3: 혼자 왔을 때 오기가 겁났거든.
0: There, the two of them create a sanctuary. The two grow closer and put in a lot of work, also for the animals at the enclosure at school. One day, though,
12: 얘들아, 이제 할 필요 없어. 사육장 폐쇄할 거야.
0: A sudden decision is made to tear down the enclosure at school. So the girls decide to move the animals to keep them safe.
3: 정이야.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13: 응? 좋아.
8: 너 뭐 하는 건지 들어보지도 않냐?
11: 응, 괜찮아.
0: Happy go lucky Jung-hye joins them. And so the girls build a new enclosure in their peaceful spot in the hillside. Also, they think of someone else they would like to have joined them. They send an invitation to Soo-min, a self-made loner.
5: 왜 하는 거야? 학교에서 맨날 졸기나 하고 마치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0: Even prickly Soo-min decides to join them. They might not have typical college dreams, but together they form the Gorals, named after wild goats that can live anywhere and do whatever it takes.
11: 도로를 많이 지어서 사냥들이 서식지를 잃었대. 근데 걔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수 있대.
8: 걔네 절벽을 막 뛰어다니더라.
5: 우리 이름 사냥들로 하자.
0: Will the four friends be able to keep their little paradise safe? The adventures of girls who go beyond school grounds to set out for themselves in nature. It is the movie The Gorals.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resse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story about girls' adventure.
15: 도리 소녀 4인방이 동물들과 자신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고생의 우정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0: The girls or wild goats mentioned in the title symbolizes the courage of the girls who seek their own path.
15: 사냥 보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사냥을 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냥들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원하는 것도 없고 이 친구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냥처럼 자기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길을 내는 그 모습에 용기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Actress Park Hye-jin played the role of In-hye, who is not interested in going to college, but is passionate about caring for animals.
16: In-hye라는 캐릭터는 너무 저의 성격과 태도와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내 성격을 조금 입혀가지고 In-hye를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친구들이나 친한 선생님들한테 저의 태도나 말투를 물어보면서 저의 성격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Lee Seung-yeon delivered a lauded performance as Seo-hee, a survivalist who prioritizes preparation for disasters.
17: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독특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리딩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이하기만 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Seo-hee에게 애정이 점점 생겼고 칼을 들고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서희의 불안함이나 경계심을 잘 나타내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감독님이 중간에 딱 알아봐 주셨을 때 너무 뿌듯했고 아,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The actor's teamwork was crucial in portraying how these lonely characters come together as friends.
18: 처음 대본 리딩 하려고 만났을 때는 저 빼고 언니들이 다 성인이라서 대화에 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촬영장에서도 정말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고
19: 초반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가림도 심했지만 의상 피팅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인물 분석 소통하고 각자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계승과 혁신에 걸맞는 곡들로 정했습니다. 혁신적인 곡이 전통이 되고, 바로 이 전통에서 계승으로 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향곡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혁신, 전통, 계승, 혁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면서 계속 저희들이 발전해 갔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권 선생하고 한스 그라프 선생님하고는 그야말로 이 귀로 음악을 한다는 것을 청중들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귀로 두 아티스트가 연결이 돼서 거의 80, 90명 있는 오케스트라와 귀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이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지 바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 재관령 음악제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바로크의 곡들도 많이 프로그램에 있고 또 굉장히 현대 곡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챌린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곡 같은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작곡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주자도 그렇고 또 청중들도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만큼 더 연주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창에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여기가 마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끝나고 아니면은 뭐 리허설 하는 중간에 이 마을에서 관객분들이랑도 굉장히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도 관객분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연주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나고 관객분들이랑 가깝게 느껴지는 게 또 제 생각에는 평창 음악제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개막 연주에 연주를 한 곡은 멘델슨 피아노 트리오 2번과 브람스 피아노 퀸텟 오퍼스 34인데요. 둘 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멘델슨은 고전이랑 낭만 사이에 있는 곡이고 어떻게 들으면은 베토벤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또 굉장히 낭만스러운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브람스 피아노 퀸텟을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은 곡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마치 작은 교향곡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고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피아니시모랑 피아노 사이에서 그런 차이를 찾

시간이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이 더 길어지고 오후가 더 길어지는 약간 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적에는 이렇게 시간이 느려졌을 적에 제 자신을 볼 여유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넓어지는 공간을 아름다운 음악, 의미 있는 곡목들, 새로 발견하는 아티스트들, 처음 듣는 곡들로 조금씩 채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쌍히 손가락!

0: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1: 바꿔라!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해 주세요.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근데 와요.
1: 네네.
0: 좀 뭔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헤이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0: 같이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0: 쓴다고?
1: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잠깐만.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요.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렛츠고!
1: 렛츠고.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을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았어요?
1: 무슨 느낌이...
0: 오, 스타일이...
1: 아, 이거는...
0: 완전...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아, 일본 사람입니다.
1: 아,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데키마스까?
0: 데키마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0: 있나 봐.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셍.

0: 僕の、
1: はい、
0: favorite item?
1: はい、あ、ビルボード찍지마세요、ビルボード찍지마세요、
0: This is my favorite item。
1: おー、あー、yeah. Is it Korean item or
2: 日本ケイブ
1: チだったから、ありがとう、大丈夫、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
2: 사실이제좀시동을걸렸기때문에이제날아달릴차례입니다
1: 이제날아가볼까
2: 자이제다시날개펴
1: 오오잘생기셨다혹시인터뷰가능하세요아한어한국분이세요
2: 어
1: 어어
2: 어어어어어디어디가는길이세요
3: 아저출장서울에
2: 출장
3: 왔다가이제대구로내려가는길입니다
2: 아대구로
1: 자주오는건아니네요
3: 네한달에한번정도오는것같아요
2: 그럼또이제출장다니실이많으면은짐을네또싸야되잖아요
3: 그렇죠
2: 짐을쌀때꿀팁잘싸는꿀팁이있다이런게있나요
3: 사실제가뭐짐을막들고다니는편은아니라서기본적인옷들만챙기고뭐스킨케어나그런것만기본적으로챙기고
1: 스킨케어
2: 스킨케어어떤제품인지혹시지금뭐들고계신게있나요
3: 아
2: 자주쓰고있다오
1: 오있다있다
3: 그냥기본제공품만걸고들고다니는데
1: 네
2: 다
3: 싼것만
2: 다케이브트예요
1: 맞아요역시
2: 아닥터지
1: 와이거다닥터지
2: 닥터지와
1: 독도토너
2: 라운드랩
1: 어그래도관리를되게잘하시네요네사실
3: 아예비군에서파는거나
2: 예비군에서파는겁니다
1: 아예비군역시 K 군대그렇습니다
2: 저도많이쓰긴하고했었거든요
1: 맞아요
3: 평소에달팽이크림을되게열심히바르거든요
2: 닥터지달팽이크림을쓰는이유가뭐가됐습니까뭐정말편하게뭐값이싸다뭐이런것도다괜찮아요
3: 그게일단확실히근처올리브영같은데서도편하게구할수도있고
1: 네
2: 편있어
3: 그리고이게피부가저랑되게잘맞는화장품이라고느껴서피부에바르면되게촉촉해져요또이수분감도오래가는것같고그래서애용하고있습니다
2: 아성분도좋은것같아요
3: 네성분도뭐특별히뭐트러블이올라오거나이런게전혀없이
2: 오 TX 를자주가시나요
3: 뭐주변에후배들도많고그런친구들이저는이제예비군이끝났지만그런친구들한테계속얻어서쓰고있습니니다
2: 아진짜요
1: 부럽다저희남았거든요
2: 남았
1: 어아니그만들었대내가
2: 재영아자연스럽게가라재영아자연스럽게해라
1: 안녕하세요
2: 자연스럽게해라재영아자연스럽게해라재영아자연스럽게해라
1: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4: Sure. I live in Los Angeles.
1: Los Angeles. For how long?
4: Oh, well,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1: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4: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1: Oh, really?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4: Absolutely.
1: Oh, really?
4: Oh.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1: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4: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1: Oh, okay.
4: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2: 출장이나해외를자주다니시는지어디다니시나요
4: Yeah.
2: 그러면뭔가이제짐을쌀때자신만의꿀팁이있다
4: I'm a stylist,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to moisturize.
1: So long in the airplane.
4: On the flight.
1: Yeah, on the flight.
4: Yeah.
2: 마스크팩
1: 마스크팩을이제
4: Collagen jelly. Jelly 있으면 it moisturizes a lot. 집에있을때는냉장고에넣고
2: 완전 K
1: 뷰
2: 티
1: 네
2: 완전
1: 오케이가보자고이제
2: 저희지금폭주기관차거든요
1: 고고
2: 아좋습니다아
1: 좋아요안녕하세요혹시인터뷰가능하세요
5: 아안녕하세요
2: 혹시지금어디가시여행가시는
6: 그집본가가는
2: 본가본가가어디있어요
6: 구미
1: 이렇게왔다갔다많이자주하시나요
6: 가족이보고싶어가지고자주내려가는것같아요
1: 어머혼자지내기힘드시죠
6: 네
1: 근데이제왔다갔다할때마다그래도이제막가방쌓고뭐그러잖아요、
6: 네、
1: 그때이제자주쓰는혹시뭐뷰티아이템이따로있을까요한국거
6: 저최근에네이밍쿠션을샀는데
1: 네이밍쿠션
6: 네, 네그화장을제가잘안고치는편이긴한데
1: 네,
6: 네이밍쿠션은꼭챙겨놔요
1: 오지금챙겨놓은、네、거면
6: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아,
1: 네.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6: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2: 지속력이 강하다.
6: 네.
2: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6: 아니요, 이거 세트로.
2: 아, 세트. 네.
1: 이쁘다. 괜찮은데?
2: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1: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6: 네, 여행 좋아해요.
1: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6: 네. 네.
2: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6: 사진이죠.
2: 그쵸!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6: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잘 나와요.
2: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6: 뷰티 꿀템 좀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아.
6: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6: 쿠션. 뭐, 쿠션. 것 같아요.
2: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6: 입술은 깨물면 또 혈색이 나니까.
2: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렇죠?
1: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2: 맞아요. 또 이제
1: 뭔 스팟이?
2: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사진 스팟.
2: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1: 남는 거 바로.
2: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1: 사진 렛츠고!
2: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샷.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 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의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You too, Seoul Beach는 마리동.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왜 그냥 보기 받아줬어요?
0: 오케이,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 야.
0: 바보, 이 엔터가.
1: 아, 자, 여기. 오, 어, 여, 어, 들어가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가.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네, 예.
0: 네.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서 샥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어.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니까요.
1: 뭐,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장난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1: 뭐야?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0: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뷰티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언?
1: 이거요? 물렁물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게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준비가 다 돼 있네, 형.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적당히 하면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오! 오!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F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 거죠.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 되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거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쓰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꼭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0: 네, 네.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보통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1: 네.
0: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제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SS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나왔어. 아직 나왔어?
1: 아, 이게 나왔어? 아니 남았네.
0: 어, 오.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
0: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맞아.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쵸.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쵸.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그쵸. 한번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를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를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갈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너,
0: 쿠션.
1: 너,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1: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ke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0: 오. 상담?
1: 네.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Deep underwater, with almost zero visibility, a sense of tension lingers even above the surface. The busy workers lift unidentified objects from the sea. What could they be? And who are these people? The sea off Sonyudo Island in Gunsan, Jeollabuk-do Province, the site of underwater excavation of sunken artifacts. From prehistoric stone daggers to Joseon-era white porcelain, a total of 16,178 artifacts have been discovered here so far. Why are so many diverse artifacts spanning different periods being found here?
3: 일단 선사시대 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마제석검 편이 하나 나왔고 또 삼국시대 토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화편도 나왔고 고려시대 청자 그리고 이제 중국제 자기가 나왔죠. 그 다양한 유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 그 고군산군도 일대가 예전부터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항로였다.
2: Since the Goryeo period, Sonyudo Island has played a key role along the West Sea shipping routes. At the nearby Oryongmyo Shrine, people prayed for the safety and success of trading ship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ing underwater heritage excavations in this area since 2021, and numerous artifacts have been found so far. Today, the press is briefed on the latest developments and future plans of the underwater heritage investigation. As most of the work takes place underwater, the excavation process involves many hurdles.
3: 여러 사람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물속이란 특수성 때문에 또 이거 아무나 또 못더라고요. 또 전문적으로 또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상 발굴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도 어렵고 여건도 좋지 않고.
2: The artifact discovered today with much effort is a deer antler. A piece of wood believed to be part of the ship's oar was also found.
4: 손으로 이제 아까 그 들어올리는 저 인양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무거워서 구양팩이라고 해서 에어를 넣은 다음에 유성구력을 좀 맞춰가지고.
2: The discovered artifacts undergo desalin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Why do these people put so much effort into fin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3: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이제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2: So far,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the waters off Sonyudo Island has covered less than 3% of the total target area. Let's hope that a treasure ship will be discovered here to stun the world.

0: 이럴 때 코디네이터 들어갈까?
1: 내려면 되겠네.
0: 그럼 엘컴.
2: 야.
0: 몇 킬로 정도 돼요?
2: 얘들 지금 뭐 한 4킬로? 4, 5킬로?
3: 초단이에요.
4: 넓은 데 있다가 좀 좁은 데.
0: 그러면 일단 옮기죠.
1: 어이구야.
2: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어미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개체들이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게 구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

0: 잘 잤어. 야.
1: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2: 환경 지금 적응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0: 풋살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에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2의 푸바오 아니면 푸바오를 능가할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1: 8월 9일 날 보도가 된다면은
0: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다.
2: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달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달의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3: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전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교육적인 거, 보존적인 역할도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0: 야외에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던 것들을 1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인공사육법을 개발을 했고요.
1: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늘 속 인공사육 10주년 기념 복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수환수를 전달해 바랍니다. 광릉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장수환을 쏘에 광릉 숲으로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1: 장수환 수가 좀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방사했던 이 암수 한 쌍을 얼마 전에 함께 자리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메이팅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합방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오늘 이 암컷이 2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방사됐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이곳 광문숲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1: 장수하늘소가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글씨라든가 일부 형태가
1: Stick in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the air became blocked by mud, creating a vacuum-like environment that allowed the stick to be preserved intact. Today's Iksan is believed to have been a city comparable to the Paekje capital. The discovery of this wooden stick paves the way for unraveling mysteries surrounding the Paekje capital.
2: 어, 이번에야말로 그 대가야 군성의 그런 이제 분명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대가야의 구성인 실체를 오늘 처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1: 빨갛게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 아궁이 불펴 불펴고 남은 그 흔적들입니다.
2: 가장 그 국력이 강했던 대가야만 그 궁성에 대한 실체가 이때까지는 좀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대가야의 왕도 복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대가야 성토층이 있고 위에 통일신라성 서토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안반도층이 있고 그다음 전토층이 쭉 있고 이게 대가야 시대 그 서토층이 일부입니다.

0: 통일신라시대 수로가 또 확인이 됐고 통일신라시대 수로 아래쪽에서 대가야 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1: 제가 공성지에 그런 해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축조되는 이렇게 모습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목침 혹은 그 물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하게 성벽과 해자 이런 세트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금강가야의 최고의 계층이 살았던 공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00년 전 금강가야인들이 쌓아 올린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1: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됩니다.

10년 동안 조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왕이 살던 지역에 맞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지를 4m까지나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점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조개껍질, 굴껍질.

이 토목공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다 나무를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불을 뗐던 아궁이 시설. 여기서 불 떼서 하면 이렇게 길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 시설. 그리고 아마 더 뒤로 나아가서 굴뚝이 있었겠죠. 네, 굴뚝이 있었고.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이 성의 외곽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외곽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저 중심부로 들어가서 왕성의 실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Changhong Food, which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keep the value of the traditional fermentation technology. Also, we look into Sambu ATC, which has developed adhesion technologies to provide premium industrial tapes. And we explore Kim Jang-guk, which has replicated the distinctive taste of Korean traditional kimchi.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focused efforts into promoting the value of health by developing a deep taste. Changhong Food has produced a lot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based on its own fermentation skills. By applying a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to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manufacturing system. We look into Changhong Food, which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y providing premium food with a taste of nature. Changhong Food is located in Changh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constantly maintained and developed the traditional fermentation skills. With the aim of providing a healthy taste of nature, it has produced reliable food.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accumulated skills, it has developed a deep and savory taste.
3: 저희 장흥식품은 전라남도 장흥 사자산 기슭에 위치한 전통 발효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해콩마루를 중심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한국의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간 쌓아온 발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재래 방식의 발효 기술을 이어가고 있으며 100% 국산 콩과 장흥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건강한 발효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with natural ingredients. 된장, or fermented soybean paste, 고추장, or fermented red chili paste, and 간장, or fermented soy sauce, are the main products. They are made with selected ingredients and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so the fermented pastes provide a healthy and savory taste. In the case of 청국장, or extra strong fermented soybean paste, the company has used a starter it has cultivated. Therefore, it is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and has a savory flavor without the unique strong smell.
4: 장흥식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엄선된 원료와 전통 발효 방식, 그리고 당사만의 오랜 장류 발효 노하우입니다. 저희는 장흥에서 재배한 100% 국산 콩을 사용하고 5년 이상 간수를 뺀 신한 천일염을 사용해 장류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쌓아온 전통 발효 경험과 정성어린 관리가 더해져 장흥식품만의 깊고 품격 있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원료와 전통, 그리고 장인의 정성이 만나 건강한 발효의 깊은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only used soybeans, water and salt when producing the fermented pastes. After checking the safety and freshness of the Korean-grown farm products, the ingredients are sent to the production lines. The firm has built a HACCP-certified manufacturing plant, so it has thoroughly checked the product quality and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5: 발효 식품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원료의 품질과 발효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발효와 숙성 과정의 온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포장 과정에서는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품질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decided to introduce a smart factory to better manage the whole production stages. By automating the packing line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 quality can be monitor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lso, it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current production stage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6: 저희 장식품은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환경을 갖추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원료 입고부터 생산 관리,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모든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생산 환경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Changung Food has boos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cultivate a new food culture. Based on the collected experience, it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7: 저희 장식품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장 분말, 스틱형 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4: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면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K-발효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2: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Changu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precision technologies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people's daily life and different industries. Sambu ATC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industrial tapes based on the high-level technical skills. Aside from implementing cutting-edge facilities, it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We introduce Sambu ATC, which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industrial tapes. Sambu ATC is located in Uljugun County, Ulsan. The company has boosted researches on the adhesive strength of tapes and provided optimal solutions for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ain trust from the clients and provide reliable items.
1: 저희 삼부 ATC는 산업용 특수 테이프를 가공 및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40년 이상 국내 테이프 업계에 몸담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깊은 전문성과 통찰력을 뿌리에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물론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specializes in producing adhesive tapes that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industries. Aside from the tapes for box packing, it has produced a variety of items, including paper masking tapes and cloth tapes. Thanks t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s well as enhanced performanc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has increased.
2: 저희 삼부 ATC에서는 조선, 자동차, 전자 및 건축용으로 쓰이는 다양한 산업용 테이프를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도장용이나 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종이 마스킹 테이프, 공정이나 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와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용 테이프, 조선 관련 도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용도와 범용으로 사용하는 면 테이프,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박스에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장용 테이프는 자동 슬리터기로 정밀하게 작업되어 사용 시 끊어짐 없는 연속성을 보장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0: Precision skills are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the production process. Thorough quality control is the core part of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processing proces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facilities, including slitting and cutting machines. Based on its own technologies, uniform quality can be maintained and the adhesive power can be improved.
3: 저희 삼부 ATC의 생산 공정에서는 원료 입고부터 슬리팅, 가공 단계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확한 규격과 엄격한 검사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이프가 감기는 장력을 균일하게 유지함은 물론 커팅 후 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절단면의 정밀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중 발생하는 미세한 변형까지 차단하고자 표면 변형을 방지하는 것 또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0: Sambu ATC has introduced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nec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After building a smart factory, i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and inventory control system to minimize errors.
3: 저희 삼부 ATC는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품질 경영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력 관리뿐만 아니라 선입 선출을 통한 정확한 재고 관리로 로스 및 불량률 감소, 구매 및 출하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0: Sanbu ATC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developed new products to highly satisfy the clients. As a result, it has obtained patents, registered trademarks, as well 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4: 저희 산부의 연구팀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용 테이프 시장에서 규격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제조를 원칙으로 믿고 쓰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분야인 선박과 관련한 특수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연구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t aims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and offer improved services that can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1: 저희 산부 ATC는 현재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구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고도화 단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듯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브랜드 홀스파워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 Sanbu ATC has given a boost to different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adhesive power of its product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to a provider of cutting-edge and reliable industrial tapes.

0: Kimchi is a traditional Korean side dish, and it can be made with different ingredients. By using Napa cabbages with a natural sweet taste, kimjangdeok has developed kimchi with reduced saltiness and an improved flavor of red pepper powder. We explore kimjangdeok, which has replicated the taste of kimchi from the traditional earthenware jars by building a cutting-edge smart factory. Kimjangdeok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direct dealings with the producing areas, it has received fresh raw materials and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low salt soaking process is carried out for 24 hours, and the firm has focused efforts into keeping the optimal salinity level. And the unique savory taste of kimchi can be produced.
1: 농업 회사법인 김장떡은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에 위치한 김치 전문 제조 기업으로 2004년 설립 이후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제품을 생산해온 식품회사입니다. 김장떡은 정직한 재료와 전통 제조 방식을 기반으로 학교, 기업급식과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삽 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 중심의 김치 제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Korean kimchi varies significantly by regio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Jeollanamdo style kimchi, which has a spicy but a deep and savory taste. Napa cabbage kimchi, young radish kimchi, and green onion kimchi are the main products. And all the products are made with low-sodium salted seafood.
2: 저희 김장떡의 대표 제품은 배추를 사용한 명품 포기김치를 비롯하여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백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 명품 포기김치는 국내산 원재료를 중심으로 제조되며 배추의 품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저염의 절임 공정을 통해 염도를 균일하게 관리하고 양념 배합과 속넣기 공정을 정성스러운 수작업 방식을 진행해 깊고 자연스러운 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나 동일한 맛의 품질의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Incoming and selecting of raw material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Napa cabbages go through the soaking proces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lso, the mixed seasoning is spread between every leaf of the cabbage.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rained manpower, premium kimchi with a savory taste can be completed.
3: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재료의 품질과 절임 공정의 관리입니다. 김장떡은 당도가 높은 배추를 선별해 사용하며 절임 염도와 색석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의 맛과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념 배합의 균일성과 위생 관리 역시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utomated system,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its low-sodium kimchi. After the initial manual process, the mixing stage is carried out once again with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the quality of the company's kimchi has drastically increased.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MES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가시화입니다.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발효, 포장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면서 생산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추중과 공정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제품 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0: Kimjangdeok has constantly checked and analyzed the quality of kimchi by operating his own R&D department. By monitoring the salinity level and the degree of fermentation, it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taste. Instead of simply checking the numbers, the firm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kimchi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5: 저희 김장떡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원재료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절임 및 발효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김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김치 제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Kimjangtok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offering stable supply to the large-scale food delivery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boost export. Also, by coping with the market changes, it aims to expand the sales network and develop a wider range of products.
1: 주식회사 김장떡은 20년 전통의 정직한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K-푸드의 세계화와 제품의 다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에서는 1인 가구용 소포장 및 저용 기능성 김치 및 비건 김치로 라인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지역 상생을 통해 전 세계가 신뢰하는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0: 김장떡 has put top priority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when it comes to producing premium kimchi.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gain more recognition among global consumers.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in the bank, Hong Dan-di Young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4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공주 같다 태어나.
1: The guys slowly but surely fell in love with the EC. The five guys are headed to the center of the EC. But the sea route wasn't easily accessible. This is the creme de la creme of the trip to the EC, the one everyone's been waiting for. What new traits about the EC can the guys see from Dokdo Island? Stay tuned to find out. Ulleung-do is 160 kilometers east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expedition team spent their first day on the island, and their second day began. The members are headed to the Taeha village to take in the picturesque scenery.
2: Like, with this rain and look, it was crazy.
3: Yeah!
4: Yeah. It's 6 minutes to go up, 6 minutes to come down, but then you go up there for like...
3: Wow.
1: The monorail went up to the top with the beautiful sea as the backdrop.
5: First time insulting an Australian.
6: He's like totally pale.
5: The grizzly bears.
3: Grizzly bears.
5: That's pretty, look at that.
3: Dangerous.
1: The Sutosa patrol officers departed from Daepunghon, Uljin, and arrived in Ulleung-do after a week.
5: Wow,
1: the Sutosa regularly visited Ulleung-do and Dokdo. The EC is beautiful, even though there's a sad history about this place.
3: Oh, what?
6: Daepunggam.
7: 해양보호구역.
3: All of this?
1: From the Daepunggam Rock Observatory, the members thought of patrol officers as they looked out to the rocky islands and many oddly formed rocks.
3: Very dangerous, actually.
8: Little trash, for sure.
5: 3, 2, 1.
6: It's very bright. I cannot see anything.
5: Hi, 안녕하세요.
9: 여기는 대풍감이라고 그래요.
6: 아, 대풍감.
9: 대풍감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네. 그 바람을 기다리던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큰 배를 타고 오셨지만 옛날에는 배가 그 돛단배.
6: 이렇게 바람으로 운영하는.
5: 한 1883년.
3: 야,
5: 형 어떻게
3: 역사 공부 많이 했네요.
5: 공부하고 왔어.
3: 아, 잘했어.
5: 멋있다.
9: 1882년도에 이제 그 2년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은 못 살겠어요.
3: 울릉도예요?
9: 예. 그래도 이걸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3: 네.
9: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저기 중앙 정부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인랜드 데서 사람이 쪽으로 와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시찰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왔던 사람들을 수토사라고 그랬어요.
3: 수토.
6: 아, 예, 여기 수토사. 여기 오던 사람.
9: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감찰.
3: 감찰. 예. 수색수?
9: 예. 예. 페트롤.
3: 페트롤.
9: 여기 10대 비경이니까 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즐기시 바랍니다. 네. 이 세계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3: 아.
9: 월드 베스트.
3: View place of the world.
8: Even from up here, you can see that the water is incredibly clear.
1: Sutosa, yeah. The patrol officers had to return to the mainland after their duties were complete. They looked out to the vast sea as they waited for the winds to blow.
3: Yeah, yeah.
5: 그럼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9: 황토굴에 가고 있어요.
5: 아.
9: 저희가.
6: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에 수토사들이
9: 육지에 갖고 가서. 그 궁궐의 그 페인트, 천연 페인트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기서 황토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황토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더래요.
1: The rare red clay of Ulleung-do is known to have 9 different tastes. The patrol officers who returned from Ulleung-do took the precious red clay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6: 청화신당입니다.
3: 여기에요?
9: 예, 청화신당. 야, 다 왔네.
3: 인사드려야 되는
9: 예, 인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3: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1: The Seongha Shrine is a representative Haesindang, Shrine of the Sea God, on Ulleung-do, and was constructed during the King Ta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There's a sad story about this shrine.
9: 예, 여기는 성하 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3: 네.
9: 아, 저기 저거를 동남동묘라고 해요.
1: King Taejong heard of the sufferings of the Ulleung-do residents caused by the frequent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king ordered Kim In-woo of Samcheongman ship to rescue the residents living on Ulleung-do Island. Before departing to the mainland, he had a dream where the sea god appeared and ordered him to leave a boy and a girl. When he returned to the island later, he discovered the skeletons of the boy and the girl. He constructed the Seongha shrine and held rituals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ceased.
0: 선생님, 여기 와서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식 같은 거는 있나요?
10: 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우선 울릉도에 왔다고.
11: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네,
8: 그럼 손남 선녀님 잘 부탁드립니다.
1: 동남 동녀 sacrificed their lives for 울릉도. The expedition team left the Seongha shrine, whispering prayers of comfort.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오케이, 위번 액션.
1: 위번.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자, 정답은 5.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왜 맞지?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5. 와!
2: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1: No, no, I didn't
0: look at the map.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2: 승
0: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2: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1: 아, 아닌 거야.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정도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오.
1: Yeah.
2: 다음.
0: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비슷해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름.
0: 파비앙.
2: 아, 이름
0: 그래. 정답은 오.
1: 아.
2: 아,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fa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오징어가
0: 있을까?
1: X.
0: 정답 X. 아.
2: 나는 진짜 문제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S. 정답 X.
1: 진짜 아픈 거 같은데?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re going?
1: Gyeongju.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2: capital
1: of Silla.
3: Silla.
1: Which is like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Yeah. Godzilla, exactly.
4: Wait, so
1: Godzilla.
4: Who is King Munmu?
1: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4: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1: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5: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6: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600 BC, 700 BC.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5: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7: 여기 감은산 올라가시면 이 우리나라의 삼천석탑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된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감은사.
5: The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7: 감은사란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네.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5: 자, 이쪽 탑 쪽으로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8: This looks very old, right?
7: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7: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5: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Gamu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7: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5: King Shinmun made a water passageway called Yonghyeol underneath the Gamunsa so his father, the dragon, could come and go.

0: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1: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3: 일본이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 땅?
1: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4: 반장,
1: 이것은 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4: 오,
1: 아, 프랑스 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1: 여러분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의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5: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6: yeah,
5: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6: Kind of a cool name.
7: That sounds better actually.
5: Yeah, yeah. That's a really cool name.
8: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 section.
6: Oh really?
9: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0: Latte.
1: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 라이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방송이자 공연이자 프로그램인데, 무대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헤드폰 쓰시고 중앙 무대로 바뀌고서는 처음 와봐요. 게다가 이 중앙 무대 시스템으로 시즌이 하나가 끝나는 걸 보고 이제 나와라고 그래서 저 무대 너무 나가보고 싶었는데 시즌 바뀌면 무대도 바뀌면 어떡하지 조마조마 했었는데, 새 시즌의 첫날에 이렇게 멋진 무대로 그대로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방송국의 모든 스태프분들 다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아임 라이브의 잘해줌은 좀 광기예요, 광기. 그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뮤지션분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무대가 아름답다. 저희가 아임 라이브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곡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플레이 타임 동안 새로운 노래들도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 샌리스트에 기존에 무조건 했던 노래들이 좀 많이 없어요. 첫 곡은 요 앞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신곡 중에 하나인데, 너의 등장이라는 아주 빠르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임 라이브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 많은 노래들을 한 번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송이기도 해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소란에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구나 즐겨봐주시고, 괜찮으시면 음원으로도 또 들어봐주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나중에 콘서트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 데이브레이크입니다.
0: 일단 뮤지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 제일 좀 뭐랄까 편해요. 방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공연하는 것 같고 제일 기분 좋게 무대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후배 뮤지션들한테 막 솔직히 막 음악방송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 아임 라이브 꼭 나가봐. 특히 회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컨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락해서 꼭 나가봐라고. 진짜 좋다. 혹시 압니까? 또 글로벌 스타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내 맘을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관객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냥 감상만 해도 너무 좋은 노래,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노래들만 엄선해서 골랐어요. 기승전결이 쫙 살아있어서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이렇게 되는
2: 잘한
0: 그런 느낌. 네. 그런 샌리스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무대의 주제는 드립다입니다. 드립다.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드립다 신곡의 첫 라이브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첫 라이브인 만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이 시작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임 라이브 시작이 좋았잖아요. 첫 회 데이브레이크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쭉 장수하고 계신데 저희도 오늘 첫 라이브를 잘 끊고 이 드립다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해야 됩니다. 드립다는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곡인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발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사의 발음들이 막 찰지게 탁탁탁탁 드립다따라 이러는 것이고 저희 멤버들의 연주도 정말 쏟아붓듯이 에너지 넘칩니다. 정말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딱 들는 순간 1분 1초도 지루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든 노래라서 아마 들으시면 또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막 이러실걸요? 오늘 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너무 반갑고요. 신곡도 들려드리고 좋은 기운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와 함께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둘, 셋.
1: 안녕하세요. 배고픈입니다.
2: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임라이브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3: 정말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첫 방송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제 뒤에 앉아 계시니까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4: 투명 우산 사이로. 지난번에 이제 두 번 했던 그 아임라이브 때는 또 데뷔 때 이후에 직후에 하기도 했고 또 나다오 때 와서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떨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번 아임라이브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생각한 단어는 연대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거창한 의미 말고 정말 이 공간의 특징이 되게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서 다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뭉치기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객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곡들을 고르고 이제 추억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4: 우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들려드릴 신곡 중에 이번 세 번째 EP의 타이틀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아 마음대로 다 될 거다 라면서 주문을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과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금이 조금 따뜻한 곡이거든요. 약간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아임라이브 할 때도 날씨와 이 분위기와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손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저희가 또 이제 함께하는 만큼 더 재밌는 그림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같이 라이브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0: 드럼프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6: 화이팅!
7: 화이팅!
8: 아임라이브 화이팅!
0: 아임라이브 사랑해요.

0: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네, 아임 라이브 출연하게 된 가수 하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세 번째입니다.
0: 맞네, 세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음악을 위한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늘 올 때마다 들어서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늘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그 외국 스튜디오

0: 같으니 카펫이 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아임 라이브를 나왔을 때 노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객분이, 우시는 관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이서 소통하는 이런 공연은 또 이런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또 특이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제 거 모니터, 제가 부를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다 마무리가 체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들으시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갈지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1: 네, 감독님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는 보컬 메인은 여기서
0: 하는데, 아, 네.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딱 그게 사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뉴보트이고요. 네, 사실 정규 앨범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규 앨범 셀리스트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이런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를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늘 해왔던 음악의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가사,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하려는 앨범이었고, 바다로 나가보는 어떤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 음원은 음원대로의 또 그 맛이 있지만 또 라이브는 또 라이브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좀 많이 도드라지는 곡이 제가 생각하기엔 라디오라디오인 것 같아요. 라디오라디오가 라이브가 또 음원과는 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무대란 놀이터다. 네.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초등학생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30대가 돼도 어린애 같은 면을 계속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 네, 좋은 라이브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부여의 가장 맛있는 음식,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뭘 것 같아요?
1: 아구찜?
2: 알밥.
0: 아구찜?
1: 아구찜?
0: 아구찜? 알밥?
1: 알밥.
2: 새우볶음? 알밥.
0: 밤. 어, 밤도 유명할 수 있지. 여기는 연잎밥이 되게 유명해.
1: 연잎밥.
0: 그러니까 부여에 오면은 연잎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바로 주시네.
3: 우와, 비주얼이.
0: 우와, 저게 뭐야?
4: 우와.
3: 어? 막.
0: 우와.
1: 제육.
2: 와우.
3: 네, 감사합니다.
1: 이게 연잎밥이구나.
0: 이게 연잎.
2: 대박.
0: 우와. 선생님, 여기 부여의 연잎밥이 왜 유명한 거예요?
5: 그 옆에 서동공원이 있거든요.
0: 서동공원?
5: 네, 우리나라 제1호의 인공연못인데 그 주변에 연꽃이 한 천만 송이 피어요. 9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 초까지 그래서 여기 주변에 연잎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0: 와, 맛있어요? 어때요?
2: 오, 진짜 향긋해요.
0: 진짜?
2: 네, 그리고 진짜요? 그냥 쌀이 아니고 찹쌀인가 봐요. 쫀득쫀득하고요.
1: 아, 저 찹쌀 이게 제일 제일 좋아요, 진짜.
0: 우와.
2: 너무 맛있다.
0: 이 향이.
1: 어.
0: 이 향이 싹 퍼지네.
2: 이게 부여의 향인가 봐요.
0: 되게 쫄깃.
1: 너무 맛있어요.
2: 쌀인가
0: 봐요. 아, 유준 씨가 진짜 먹을 뻔 했네.
2: 그러니까.
0: 오자마자. 네, 아. 사실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준 씨. 진짜 먹을 뻑이 있으시네. 아, 맛있는 거 딱 먹을 때. 네. 이건 막 시즌1 때는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어요. 지나가면서 막 돌멩이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그럼 드세요, 드세요.
1: 드세요. 아, 네.
0: 자, 이제 편하게 드시죠, 편하게.
2: 어른이 먼저 드셔줘.
0: 아, 아니, 아니. 저 그렇게 어른.

0: 와.
1: 여기가 어디죠?
2: 구들의 선착장.
3: 구들의 선착장.
2: 저희 배 타러 왔어요.
4: 와.
2: 강들 쫙 보이죠?
4: 이야.
2: 근데 이따가 보면은 저 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유람선 같은 거 타보신 적 있어요, 다들?
1: 아니요.
2: 한 번도 없어요?
1: 네, 없어요.
2: 이게 사실 배 타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미는 그 북한에서는 배를 타본 적은 없어요?
5: 한 번도 없어요.
2: 아예 근데... 타보질 못해요?
5: 네, 그 1회차 때 그때 저희 가가지고
1: 탔었을 때? 네, 인천에서?
5: 인천에서 탔던 거 그게 처음이었어요.
2: 그래서 보미가 그때 막 소리 엄청 지르고 막
6: 아, 무서워서요?
5: 좋아서요.
2: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보미한테는 다 하나하나가 되게 새롭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5: 첫 경험이니까.
2: 그러니까. 아~
7: 지금 배가 오고
6: 있어요. 아, 저 배인가요?
2: 자, 저희가 탈 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1: 와. 와. 이게 도치라고요?
2: 와. 와. 와. 와.
6: 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8: 진짜. 네, 배가 보란사로 출발하겠습니다.

0: 우리가 지금 가는 게 고란사라고요?
1: 고란사.
2: 고란사. 아, 고란사.
0: 이 고란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듯이 왕릉이랑 사찰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란사도 마찬가지로 왕릉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왕족들이 기도하러 자주 가던 사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고란사보다 좀 더 유명한 고란사의 샘이 있거든요.
1: 샘?
2: 샘.
0: 그 고란사 뒤에 샘이 흐르는데 그 샘물이 마법의 샘물이래요.
1: 마법의 샘물?
3: 뭐 마시면 뭐 어떻게
0: 맞아요.
3: 그럼 이게 과학도 증거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오빠. 어떻게야?
3: 과학도 증거 있어요. 마시려고요.
4: 아, 그래서 네. 그 마법의 물을 네. 두 명만 지목을 해서 할 거예요.
1: 아,
4: 그러면 바로 지목해볼까요?
1: 아, 바로?
2: 그러면 막내니까 저랑 헌터가 둘이서 갔다 오겠습니다.
1: 아이,
0: 갑자기?
1: 에이, 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2: 네, 저희가 여기서 지고 계시면 따라오겠습니다.
1: 아, 또 그렇게 너무 보내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여기 세모를
0: 여기 떠오는 거예요?
2: 가득 따라올게요.
1: 또 네. 마법이 네. 또 들려있으니까 최대한 네. 많이
2: 최대한 가득 많이,
1: 네. 일단 한 입 드시고 와요.
2: 관광님들도 이제 드려야 되니까.
0: 아, 관광님들
5: 관광님들이 네. 다 젊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2: 아니,
5: 뭐야?
2: 금방
5: 다니고 달리기 빠르니까.
0: 오!
4: 고란사가 되게 큽니다.
1: 어디죠? 와, 저거 봐요.
4: 멋있다. 와, 예, 부탁드립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젊어요.
1: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천천히, 천천히.
2: 여기가 그 유명한 고란사 공간.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샘물을 찾으러 가야 돼.
5: 우리 3년 젊어지자.
2: 오케이.
1: 어? 바로 출발?
4: 네, 저희는 가요, 그냥.
1: 아, 진짜요?
2: 가시는 거야?
5: 그런 거 같은데?
2: 에이, 오시겠지, 다시.
5: 진짜 우리 버리고 가시는 건가?
2: 에이, 아니, 장난이겠지, 장난이시겠지.
6: 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바위, 큰 네. 바위, 낙화암입니다.
1: 어디?
6: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103,000 궁녀가 떨어졌다는 낙화암입니다.
1: 아, 여기가 거기예요?
6: 떨어진 낙자, 고마자,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암각을 해 놓았답니다.
3: 그러면은 3,000 궁녀면 3,000명이라는 거잖아요.
0: 아. 이게 안타깝게도 진짜 3,000명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요.
1: 사실 그렇죠.
0: 네, 예. 실화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온 이유가 아마도 백제가 멸망할 때 나라를 지키지 못한 궁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 그치, 약간 좀 너무 착잡하기도 하고
0: 네.
1: 막 뭔가 우리의 막 애절함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0: 그렇죠.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백제하면 낙화암, 그리고 낙화암하면 삼천궁녀 이렇게 딱 연관해서 떠올리는 것 같아요.
1: 맞아.
5: 아, 오늘 숙소 들어가야 되는데.
2: 그러니까 우리 숙소 가야 되는데. 여기네 약수터.
5: 여기야?
2: 뭐야? 고란 약수를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는데 백제의 왕은 고란 약수를 즐겨 마셔 건강을 챙겼다고 한다.
5: 그러면 이거 마시면 우리 다시 19살이 되는 거잖아.
2: 그러네. 3년. 그러면 두 번 마시면 이제 6년 젊어지고.
5: 자, 6년 젊어져 볼까?
2: Let's go.
5: Let's go.
2: 마시러 가볼까?
5: 와, 이거 진짜 바로 마셔도 되는 거야?
2: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1: 오, 일로.
5: 우와,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거예요?
2: 아, 생각보다 깊은데. 오,
5: 우와. 냄새 한번 맡아볼까?
2: 오케이.
5: 야, 젊어지는 냄새다.
2: 그런 냄새.
5: 젊어지는
2: 아,
5: 냄새.
2: 자, 오케이.
5: 같이 마셔보자.
2: 마셔보자. 오!
1: 야!
2: 맛있는데?
5: 달라! 어?
2: 아.
5: 이주아, 너. 주름이 좀 없어졌다.
2: 야, 야 너 좀 젊어졌는데? 내 연습생 때로 돌아간 거 같은데?
3: 진짜? 아, 진짜로?
2: 뭐야. 좀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
5: 야, 소리 들어봐. 이게 젊어지는 소리야. 오케이.
2: 오케이.
5: 보면 또 나를
2: 이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빨리 온다 했으니까 바로 가볼까?
5: 갈래말래.
2: 갈래말래.
5: 갈래말래.
2: 갈래말래.
5: 갈래말래.
2: 애명이네.
5: 가자. 아.
1: 약간 그 텃밭에 내놓은 아이들 같다.
0: 텃밭이요?
1: 아, 텃밭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지?
3: 바깥에 내놓은 아이.
4: 물가에.
1: 물가, 물가.
0: 아, 텃밭. 야!
1: 근데 진짜 물가에 내놓잖아 우리가.
0: 어? 어?
1: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5: 아,
1: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와, 이게 그 샘물이에요?
5: 맞아요.
1: 한번 먹어볼까 지금? 일단 레이디 퍼스트 한번.
5: 진짜 맛있다.
1: 아, 지금 얼마짜리야 이거? 몇 년? 아, 이랬어.
2: 와, 지금 와, 10년이 없어진 거요.
1: 에이, 에이, 에이, 무슨 얘기야? 그게까지 불 가지고.
0: 아, 근데 맛이 달라요.
1: 에이.

0: 아니야 진짜로. 제가 한번 먹어보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1: 하나.
0: 아 참.
2: 놀라신다. 무조건 놀라신다.
3: 오 넣은 것 같은데.
1: 조용히 좀 없어졌다.
0: 확실히 그 약수는 다르긴 다르다. 뭔가 더 청량감이 드는 느낌이에요. 뭐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좀 맑은 듯한 느낌이 든다.

0: 대립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우리들의 DMZ를 소개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멈춘 한국전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각각 2km씩 물러나며 비무장지대, DMZ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일부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DMZ와 접경지역을 다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전방이 중심이 된다. 그런 뜻에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가 오늘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0: 통일부는 DMZ 관련 자료와 서비스를 모아 정보 허브로 구축한 DMZ 포털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용자는 정책 연구부터 학술 논문까지 폭넓은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도 도입돼 국내외로 DMZ의 가치를 알리는 대표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인이 쉽게 갈 수 없는 DMZ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2: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 슬로건과 함께 홍보 행사를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에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DMZ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관심 없던 것들,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던 것들을 모아서 방법을 좀 달리해봤습니다.
0: DMZ 빅게임이라는 참여교육 콘텐츠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록연구사가 되어 훼손된 DMZ 기록을 복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DMZ 생태와 환경, 국가유산, 사람들과 평화관광 등 주제별 전시물을 읽으며 단서를 찾고 미션을 해결합니다.
3: DMZ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시 공간처럼 조금 편하게 DMZ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그런 형태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DMZ에 대해서 배워야겠다가 아니라 DMZ 이야기들에 빠져서 즐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DMZ를 알리는 일에는 접경 지역도 빠질 수 없겠죠. 동쪽 끝 고성부터 서쪽 끝 강화까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시군이 나섰습니다. DMZ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 가기 힘들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접경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
0: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현장이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곳. DMZ의 문이 환히 열리고 모두가 찾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5: join us for the second installment of our journey exploring stories of peace and unification discovered along the way.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uncover the hidden histories behind the places and landscapes foun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0: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1: 저는 두 힘을 확 느꼈던 경기도 화성에 당항성이라고 있어요, 당항성.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뺏으려고 굉장히 그 애를 썼다는 성이에요. 그래서 당항성이 뭐 그렇게 중요한 성이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삼국시대 때 싸웠는가, 이렇게 책으로는 잘 절감이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혼자 올라가 봤거든요, 당항성을. 165m 밖에 안 돼.
2: 오, 되게 낮네.
1: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해안가에 바로 붙어 있고. 성에 올라갔더니 서해 쪽에서 들어오는 저 인천 송도도 보이고 남양만하고 아산만 들어오는 모든 배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관측 지점이었던 거예요, 당항성이.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랑 교류하려면은 그 일대를 어쨌든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조그만한 성을 가지고 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구나. 그대로 이제 와닿는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촬영팀하고도 간 적이 있었는데 2019년 여름에 크라스키노라고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한 곳. 네. 아, 그러니까 그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처결하지 않으면 뭐 장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단지를 했던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가기 전에 백두산 천지를 못 봤어요. 우리 일행이. 그 접경적 답사할 때 천지 못 보면 굉장히 여행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2: 근데 제가 알기로 네, 그 천지를 네, 제대로 네. 보려면 상대가 그러니까, 더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된다고 하던데 네, 날씨나 네. 이런 것 때문에.
3: 저는 세 번 봤어요. 네.
1: 저는 다섯 번 봤습니다.
2: 아, 지금 선조들의 대결하시는 네, 건가요?
1: 그렇죠. 그래서 천지를 못 보고 한 100여 명 정도의 교사들과 함께 이제 러시아로 넘어왔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다들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야 역시 역사는 또 평화나 통일도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보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그때 했어요.
2: 이게 저희 프로그램하고 교수님의 그 평화기행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선을 넘는 맞아요, 인문학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런 영역화, 지역화가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1: 장소는 고유하지만 장소성은 무궁무진하죠.
2: 네.
1: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것이 동대문 운동장 근처잖아요. 네. 이 공간.
2: 예.
1: 동대문 하면 배우님은 어떤 기억이나 느낌 같은 게 있어요?
2: 저는 동대문 하면 여기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장충동 족발도 족발. 좀 생각나고
1: 맛있는 먹거리가
2: 맛있는 먹거리
1: 그렇게 되는 거죠.
2: 또 동대문 운동장 네, 이것도 생각나고 야구도 생각나고
1: 연식이 좀 있으시구나. 운동장 있던
2: 기억 안 나요.
1: 아, 저한테는 이 동대문 운동장 이 근처가 일터예요, 일터.
2: 아.
1: 저한테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2: 네.
1: 저 대학교 때 여기서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2: 오.
1: 예, 사람 밀어주는
2: 미는 거.
1: 거. 예, 그 다음에 저기 대학원 때는 여기서 야식 배달했어요.
2: 어머.
1: 여기 상가에서. 저한테는 동대문이라는 단어와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갖는 의미라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과 직결되는 거지 누가 거기서 동대문은 옷 파는 곳이다. 이렇게 누가 정해준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죠.
2: 그렇네요. 네.
3: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역사 교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네.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꼭 DMZ라던가 이런 걸 꼭 가면 좋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도 좋지만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아 우리 부산에는 어떤 공간이 통일이나 혹은 분단이나 평화와 연동돼 있을까
2: 네.
3: 그리고 광주에 사는 사람들 혹은 철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각자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이게 만개를 하게 되면 네. 독자들과 같이 다음 편을 써가는 거죠.
2: 저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전쟁기념관인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서 전쟁 참혹했지 무서웠지 공포스럽지 근데 오히려 저는 전쟁기념관을 가면 오히려 평화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아 이런 많은 정말 희생과 노력 끝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평화구나. 거기 와서 되려 평화를 찾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4: 지금 전쟁기념관 딱 말씀하셔서 북한에 있는 전쟁기념관 그리고 호주에도 있어요.
2: 네.
4: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저희 다 가봤는데 정말 제가 느낀 건 누가 어떤 장소에서도 누가 이겼냐를 먼저 말하는 거 같잖아요. 거기 항상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꼭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추모도 하는데 이런 걸 좀 기념한다는 점에서는 내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기념한다는 건 추모하는 거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 제가 그 이 대한민국 평화기념

0: 책을 쓰면서 UN 기념공원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 삶을 어떻게 묘사할까 하다가 제목을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전쟁의 시대는 되게 격랑, 평범하지 않은 정말 일생에 한번 만나기도 싫은 그런 시대인데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그치. 또 누군가의 뭐 오빠였고 그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근데 그 공간에서는 그것들은 다 생략된 채 어떤 전쟁 영웅 또는 희생자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지인들의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국립묘지나 무덤도 굉장히 좋은 평화기행 장소가 되는 거예요.
1: 이런 우리의 장소도 이런 전투식량 같아요.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느끼는 곳.
0: 그렇죠.
1: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해야 될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이.
2: 근데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념관이나 전쟁이나 분단과 관련된 이 안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적대성을 중심으로 남북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의 전국에 있는 기념관들이나 평화 아니면 전쟁, 분단 관련된 곳이 이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저는 인천 같은 경우도 안보의 도시로 각인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인천은 어찌 보면 중국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평화를 열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최적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진환 교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 평화기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해석의 노력들이 미래의 우리 세대들 혹은 미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3: 다크 투어리즘, 요즘엔 그런 것도 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힘들었던 역사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0: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K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너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요.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 찾았어요?
1: 무슨 바로 지금 무슨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아,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できますか?
0: できますか?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When you traveled in Korea,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3: 오스스메.
0: 있나 봐.
1: 있나 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죄송해요. 또.
4: 하이. 僕の
0: はい.
4: my favorite item?
0: はい.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4: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3: 일본. 뭐 케이비티 닦아.
1: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자 이제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어머. 어디 가는 길이세요?
5: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5: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네.
5: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5: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5: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5: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다.
5: 싼 것만.
1: 다 K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닥터지.
0: 와 이거다. 닥터지.
1: 닥터지와.
0: 독도 토너.
1: 라운드랩.
0: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5: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5: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가볍게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5: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의성.
5: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5: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PX를 자주 가시나요?
5: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1: 재영아 자연스럽게 볼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가능하세요?
1: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6: Sure. I live in Los Angeles.
0: Los Angeles. For how long?
6: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6: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6: Absolutely.
0: Oh, really?
6: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6: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0: Okay.
6: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게 어디 다니시나요?
6: Yeah. Yeah. Yeah.
1: 네.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6: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Face mask. To moisturize.
0: For so long in the airplane.
6: Yeah,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6: I have it, yeah.
1: 마스크팩.
0: 마스크팩을 이제.
6: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1: 오!
0: 오!
1: 완전 K
0: 루틴.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0: 고고.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0: 고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죠? 여행 가시는
7: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7: 구미.
1: 구미.
0: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어머,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7: 네.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7: 네.
0: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7: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0: 네이밍 쿠션?
7: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0: 네.
7: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0: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7: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7: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0: 네.
7: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1: 지속력이 강하다.
7: 네.
1: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7: 아니요, 이거 세트로.
1: 아, 세트.
7: 네.
0: 이쁘다. 괜찮은데?
1: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7: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7: 네. 네.
1: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7: 사진이죠.
1: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7: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7: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1: 잡아요.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0: 그러니까...
1: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7: 뷰티 꿀템 좀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7: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7: 쿠션.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1: 쿠션 가져가시면 됩니다.
0: 오케이.
7: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1: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0: 네.
1: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또 이제
0: 뭔 스팟이?
1: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사진
1: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0: 남는 건 바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0: 사진, let's go.
1: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 제약.
0: 그쵸.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 제약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을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 비치는 마리동.
0: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0: 오케이,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가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야.
0: 아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어 들어가.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이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아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못 써요? 근데 여기가 사실.

0: 이렇게 들었는데 네.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예. 네, 네. 약간 윤슬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서 쫙 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인대요 진짜로.
0: 그러니까요.
1: 뭐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많네.
2: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와우 장난 아니죠? 된 것 같은데?
3: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4: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볼게요.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0: 오!
1: 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0: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오.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네.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네.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네.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네. 갈 때마다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쵸.
1: 네,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쵸.
1: 그쵸, 그 얘기겠죠?
0: 그 얘기죠.
1: 그쵸.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0: 네, 네. 오, 탄력 있어요.
1: 눈이 커진다.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보통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만해.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네.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네.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네.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의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돼요? 시작.

0: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어.
1: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 아직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오. 오.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2: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2: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2: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2: 네.
0: 궁금한데,
2: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이걸 해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쵸. 아, 그 에센스 많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쵸.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쵸.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지요.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았네요. 저도 이제,
1: 네.
0: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어쩐지
1: 네.
0: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했다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온앤오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고.
2: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2: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2: 노트.
0: 쿠션.
2: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2: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2: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2: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0: 오. 상담?
2: 네.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늦도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손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겁니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뜬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그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사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몸을 썼는데 저기 몽골 아줌니가 묵밥이라 써.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웃어 죽는데 나는 묵하고 한약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써 있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 갖고서는 맛있는 저기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 먹는 건데 그랬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기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개려움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런 그 허얀 묵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저어줘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어줘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저어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저어줘야만이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땐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보들보들보들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전에 이렇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럴 적에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벼보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죠.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들이나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줬을 땐 김치 꺼내서 송송 썰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넣고 칼로 썰죠.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묵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번 먹고 두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위해서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 갖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별 양념 안 왔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거 그거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 아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삼오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삼오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거를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

0: 호박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밀가루를 풀었지. 근데 시방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찹쌀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끓을 때까지 줬지. 이제 콩 넣고 그렇게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지간이 다르면은 이제 이 호박이 안 다르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제 적당하게 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다 있지.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그러지. 호박죽이라고는 안 나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론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재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 애가 없었지. 심어서 하는 거죠.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죽에다가 그냥 멀겋게 해서로 그림자가 왔다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때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쏘. 죽을 쓰면 그렇게 죽이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남께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으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들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쏘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가 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 하죠. 할머니 됐겠죠. 오래됐죠.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 해먹고, 팥이 해먹었지.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줬지.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범벅을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맞으면.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가 좀 이렇게 파랗더라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저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뭐냐, 호박을 삶어. 호박 밥물부터 이렇게 잠기게. 물이 좀 작으면은 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고, 콩을 넣고, 끓여서 이제 호박 익으면, 익으면은 이 찹쌀가루를 부어. 그러고 자꾸 주어야지.

덩어리 가져서 줘서야지.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은 조금 줄이야, 줄이고서는 자, 한 줌 끓여야 돼. 찹쌀가루를 풀어가지고 저어서 뭐 끓일 때가 얘들이 그냥 끓은 게 아니고 퍽퍽 이렇게 올라와. 퍽퍽 올라와가지고 저으려면 이런 데가 막 그냥 떨어지려면 엄청 뜨겁지, 그 끓은 게. 그때가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써보면. 간을 맞춰야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니는 막 야단만 쳐. 그래서 정은 없어. 그래도 생각을 한 불쌍이야. 그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도 한번 양을 못 채우고 그냥 손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신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하면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한 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요.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를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무 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그래서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하는 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 그랬지. 그건 귀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 하고. 고추 뭐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씨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아.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물을.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그거는 7월 달에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 해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잖아.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은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자는.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먹고 살라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

0: hope you love me in the morning.
1: To ease the heat of the deepening summer, let's take a moment to fully relax in nature's refreshing embrace.
0: I'm so in love with you.
1: Once again, nature extends its familiar embrace.
2: 야, 좋다. 아. 지친 일상 속 하루하루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품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서울숲에 와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1: Sometimes we find unexpected comfort and encouragement in surprisingly simple things. Today I'd like to explore these small feelings of longing that linger in my heart.
2: 길을 걷다 보면 한번 와봐야지 했던 장소들이 다시 와보면 어느새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응할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동구에 있어줘서 고마운 장소들로 향해 보겠습니다.
0: There's so much to say, I know.
1: It must be a great blessing to have a place brimming with nostalgic memories where I can reconnect with my childhood self.
0: I shouldn't stay, I know. But I'm in love with the pressure.
1: By rediscovering Seongdong-gu, a place that is home to me, my neighbors, or others, I'd like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power of memories that are irreplaceable.
2: Yeah, 딱 학교 후문에 이렇게 딱 슈퍼가 딱 있네요. 야,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슈퍼 같고, 아, 문구점도 같이 하시는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옛날 어렸을 때 그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은 항상 아, 사장님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반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계시나? 아.
1: A supermarket that has been running for over 60 years.
2: 안녕하세요.
1: A place where the nostalgia of childhood lingers. It feels like I'm reconnecting with the cherished memories I've held in my heart.
2: 동네 슈퍼인데 아 작지만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아. 사장님, 아유 그리고 옛날 그 동네 슈퍼에는 문방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방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장님,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와.
3: 안녕하세요.
2: 와. 이게 방처럼 돼 있네. 야.
1: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first opened this place at the age of 30. Now in her 90s, she still oversees it with care. I took a moment to reminisce with the owner about the past.
3: 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는.
2: 네, 아드님. 네. 돗자리 깔고서.
3: 네. 여기 한양대, 한양중학교, 그 한양대학교 있는 데라고 그래요.
2: 아.
3: 여기 한양초등학교 다녔어요.
2: 네.
3: 그래 이제 서풍을 여기 운동회 하고 갈 때 먹고.
2: 예. 여기 한 곳에서 60년 동안 계시면서, 그죠?
3: 네, 네.
2: 아, 이때가 그러니까. 아 정말
3: 그때 약혼 사진이에요.
2: 약혼 사진이세요?
3: 예.
2: 아, 야 남편분.
3: 예.
2: 아 정말 고우실 때 오셔갖고, 야 가끔씩 이렇게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어떠세요?
3: 즐겁죠.
2: 예.
3: 그 마냥 우리 아들만 보면 즐거운 사진인데.
2: 예. 과거에 이제 추억도 떠오르시고.
3: 예. 예. 예. 아. 지금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앨범 보면 쳐져 있는 게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다.
2: 아.
3: 이 앨범만 보면 추억이 끝나죠. 네.
1: A beautiful and graceful age. She has spent over 60 years in this house, which she first set up after getting married. Thanks to Mrs. Shin Dong-han, the memories of so many others have been preserved.
2: 캡캡이 네. 쌓여있던 네. 그 공책부터 해갖고 이거 미술 도구인데 이거 정말
3: 네,
2: 비싸서 못 샀던 그 시절 때
3: 네.
2: 팔레트
3: 네. 네, 파레트.
2: 아, 네.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네. 제가 저 미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3: 맞아요.
2: 그래갖고 미술부 때. 야.
3: 이것도 있는 집애들이나 사지.
2: 맞아요.
3: 조그만 거예요, 또. 네. 파레트가 조그만 네, 것도 그, 있어요. 예. 좀, 이거는 좀 공급으로.
2: 공급 좋은 거고.
3: 미술용. 응? 예.
2: 그 플라스틱으로 내가 조그만 그런
3: 예, 전문용으로 이제 예, 나오는 거 이게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앨범에서 봤던 사진 중에서 예. 좀 인상 깊은 사진이 있어갖고 사장님 이거 이 사진 기억하세요?
3: 네 네. 이 앞에서 여기서
2: 예, 예, 예.
3: 여기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서 공돈 좀 내가 공 받는 거. 예. 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저기 선조 좀 내가 받는 거고
2: 이때가 언제 적이신 것 같아요?
3: 이게 나 50살쯤
2: 50살?
3: 예
2: 50살 때요?
3: 50살 때
2: 이야
3: 예 50살
2: 아들이 이제 공 던져주는 거예요?
3: 예
2: 이야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그 사장님 이때 같이 계셨으면 기억나세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4: 기억나죠?
2: 예.
4: 엄청 예쁘고
2: 네네.
4: 말도 잘하시고
2: 네네.
4: 친절하시고
2: 네.
4: 아주 이쁜 할머니였지 그때는 아. 아주머니였지
2: 그러면은 이때를 좀 추억하셔갖고
3: 네
2: 요 포즈 똑같이 취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네. 아들이 공을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4: 응.
2: 잠깐만 이거 갖고 계시면
4: 응. 예, 예.
2: 여기 서서
4: 잘하시지
2: 예. 하나 둘
1: Having memories to draw upon truly gives us strength in our daily lives. To the owner who has gifted us these precious recollections, thank you so much. Even a familiar path we walk every day can occasionally bring unexpected excitement.
5: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5: 예, 예.
2: 아, 제가
5: 아유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2: 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5: 아 예예. 예.
2: 마장동 여기 축산시장에 오면은
5: 예, 예.
2: 통장님이 계실 거라고.
5: 예예. 예.
2: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우리
5: 아유.
2: 최고령 통장님.
5: 아유, 예, 예.
2: 아 맞으시죠?
5: 예예 예, 그렇습니다.
2: 네.
5: 예. 이곳이
2: 예, 예. 예
5: 북문입니다.
2: 네, 아유 북문.
5: 예, 원칙적으로 마장동이 북문과 남문 두 가지 I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2: 네.
5: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 굴다리를 하나 뚫은 거예요.
2: 네.
5: 그래서 서마라는 그 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2: 총장님께서 네. 여기 마장동에 토박이시니까
5: 네, 네.
2: 여기 옛날에 이 마장동은 어땠나요?
5: 마장동은 옛날 그 1963년도 그 우성농업이 마장동에 도살장을 만들면서부터
2: 네.
5: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 광주리하고 지금 마장동에 상공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상, 광주리 이런 공장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주리에다가 부산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뭐를 했냐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렇게
2: 아~
5: 예, 세면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주고 했었어요. 예.
2: 저 어릴 때
5: 예.
2: 아버지께서 예. 신문지에다 고기 싸갖고 예. 뭐 어머님 뭐 생신이나
5: 예, 예.
2: 뭐 중요한 날 때마다 고기를 사갖고 있어요.
5: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싸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뭐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포장이 달려 있는. 그리고 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완전히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죠.
1: The livestock market, which has been the heart of meat distrib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over 60 years, is located here. Mr. Kim Chung-soo, a long-standing figure in the community, has a wealth of memories from the days of Majangdong.
5: 마장동 그 자체가 에,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2: 네, 예, 예.
5: 그리고 저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을 키우던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 마장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순말은 마장동으로 보내고 암말은 성수동으로 보냈습니다. 종자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성수동에서는 암말을 키웠고 마장동은 파말마로 쓰기 위해서 성수동, 마당동으로 왔죠. 순말이.
6: 예, 예.
5: 제가 이제 마당동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6: 예, 예.
5: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오래 살면서 축산물 시장과 한 고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 그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 저 마당동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옛날 공존했던 마당동을 조금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1: I headed toward a cherished space that must be protected.
2: 총장님.
5: 네.
2: 지금 이제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아, 대한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5: 네.
2: 야, 제가 알기로는 마장동에서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더라고.
5: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저 1960년도에
2: 예.
5: 에, 삼은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2: 예.
5: 성동구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죠.
2: 이야.
5: 가장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예. 끝들에 있는 십자가 마크도
2: 네네.
5: 적십자 마크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2: 이야.
5: 그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적십자사가 네. 찾아가는 곳이죠.
2: 네.
1: The history of a building that could easily be overlooked.
2: 아니 근데 여기는 새롭게 싹 이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보니까 옛날 극장 계단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
5: 아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2: 네.
5: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5: 단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한 것 뿐이죠.
2: 아 진짜요?
5: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2: 예예 예, 예. 예. 와. 아 옛날 네. 생각 납니다. 진짜.
5: 그러면 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2: 그래서
5: 보시면.
2: 그 계단 올라오면은
5: 예.
2: 어디 한쪽 편에 그 표 있잖아요.
5: 예, 예.
2: 극장 표 예매한 표.
5: 예.
2: 예, 그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고
5: 아,
2: 여기 서 계시고 항상 네, 네. 표 확인한다고.
1: The power of old spaces. It made me feel as if I had briefly returned to that time and place.
2: 예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5: 예.
2: 너무 보기 좋습니다.
5: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재현해놓은 것이니까. 상징적인 네. 성동구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의미가 있습니다.
1: Wow, it truly feels like I've discovered a hidden gem in everyday life.
2: 야, 예전에 이제 여기가 영사실, 아까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아 스크린 앞에다 이제 쏘고 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렇게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곤 했거든요.
1: It's been sad to watch a single screen theaters fade away, but today I felt a sense of renewed youth. Shall we keep on walking?
2: 아, 학교도 있고.
1: 'Sometimes I stumble upon familiar places that feel like unexpectedly running into an old friend when wandering around.
2: 야, 춤추는 가위. 여기 또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아 그런 미용실이 있네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면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보면은. 딱 미용실에 계신 거예요. 파마하시느라고 또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찾으러 다녔던. 예, 어떤 이 동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 What longing memories will be brought to the light this time? A place that once served as a gathering spot for the neighborhood ladies. I can almost hear the warmth and laughter from those days.
2: 아, 저 이제 사진이나 뭐 이게 상장 같은 거 이제 보니까 걸려 있는 액자를 보니까 여기 미용실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7: 여기서는 8년 됐고요.
2: 네.
7: 그 전에 있던 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용.
2: 그럼 어머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7: 네, 네.
2: 그래서
6: 그럼 총 합해서 한 몇 년 정도 미용실 일을 하시나요?
7: 60년 조금 넘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하게
6: 된. 60년이요?
7: 제가 한 33년? 네. 엄마가 한 40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6: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어머님이 그렇게 지켜오신 미용실을 딸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더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미용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용실 하시게 된 게.
7: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는 저희 친정엄마 시절에는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미용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을 똑 떨어지고 나니까 네. 그러면 자격증만 따주면 내가 너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 야. 얼마나 그 20대 꿈 같은 얘기예요. 돈도 안 벌으면서 돈을 주신대니.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놀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6: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사가 되신 거예요?
7: 네, 네, 네. 아,
6: 현재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7: 어머님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네.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투석 준비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1: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missed and loved.
6: 야,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어머님의 옛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흑백으로 돼갖고 이 단칸방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7: 그게 미용실 안에 딸린 방인 것 같아요. 아. 그 방에서 일하시고 급하게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네. 누가 찍으셨나 봐요.
6: 이렇게 안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미용 쪽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7: 네. 뭐 봉사도 다니시고 바쁜 와중에 저희도 키워주시고 근데 한시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님들 찾아오시는 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6: 네. 아, 그 봉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또 여기 봉사했던 그런 사진 같아요.
7: 네. 저도 처음 봤어요.
6: 아이들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고
7: 네네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6: 네
1: A mother who always shared generously despite a modest life and her daughter who carries on that belief
6: 사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사한 곳까지 찾아가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로
7: 맞아요
6: 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이 미용실은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어떤 동네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예.
7: 그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미용실 하실 때 네. 보면은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셨고 저희도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곳이 그런 손님들은 없지만 네. 동네 지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래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곳이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발전시키고 싶어요.
6: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미용실 오래 지키고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딱

0: about the hidden landscapes of Seongdong-gu in Seoul. From the past.
1: 야, 저기는 벌써 이렇게 성동구 새 건축물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네. 야, 정말 빨리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제가 오늘 여기 성동구 이 마을 여행하는데 같이 동행자분을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십니까?
2: 네, 배경하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 예, 앉으세요.
2: 네,
1: 예.
2: 네, 좋습니다. 아,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 백영화 대표님.
2: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이제 마을 여행을 함께 동행해 주실 건데
2: 네.
1: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동구의 토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 네, 맞아요. 제가 1971년 1월 15일 날 성동구 네. 금호동 달동네 산동네에서 태어났죠.
1: 이야.
2: 네, 이 꼬마가 저기. 제가 아, 너무, 3학년 때.
1: 너무 귀여워.
2: 그리고 저희는 달동네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돌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을 깎고 단칸방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지고.
1: 아, 이게 막 이렇게 돌담 있고 막.
2: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웃, 가게집 아줌마, 저희 옆집 아줌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1: 마치 이렇게 동네 분이신데 이렇게 가족분들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2: 맞아요. 야. 네, 이분들이 저희를 다 돌봐주셨거든요.
1: 아, 야,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2: 네. 이게 저희 네.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금호동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잖아요.
1: 네.
2: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1: 야.
2: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나 동네 또 다른 젊은 분들이 이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를 좀 도와주는 안전한 울타리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네. 성동구가 참 좋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이.
1: 네네네. 와.
0: Although decades have passed, for Miss 백영화, the greatest strength in navigating the world today comes from those memories and the people from that time.
1: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동네에서 놀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2: 재밌죠. 네. 제가 그렇게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아, 저도 말썽꾸러기.
2: 아, 그랬어요?
1: 아니,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을 네네. 너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니까
2: 네.
1: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동구의 마을 여행을 떠날 다음 장소 의미 있고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2: 있어요.
1: 네.
2: 네. 어떤 곳이냐면 저희가 이제 책방 오니는 동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1: 네.
2: 이 성동구에 있는 다양한 책방들. 오. 그 책방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1: 네네.
2: 혹시 서울 미래유산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죠.
2: 그쵸.
1: 네네네.
2: 그 서울 미래유산이 바로 책방이에요.
1: 공시책방. 예.
2: 네. 우리가 책방, 특히나 헌책방 하면은 많이 사양산업으로 잊혀진.
1: 그렇죠. 그렇죠. 대형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갔고.
2: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2: 거기 가면 되게 귀한 LP판도 볼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LP판 좋아하세요?
1: LP 저 모으고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지스의 네. 되게 귀한 앨범을 여기서 샀어요.
1: 대표님,
2: 네네.
1: 빨리 가보시죠.
2: 가볼까요?
1: 네.
2: 네. 같이 네. 가볼까요?
1: 네, 네.
2: 네, 좋습니다.
0: The place we headed together, where she hopes to share the community's cherished space, is this first-generation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that has continued its legacy since 1972.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time this book has endured holds the history of the city. Infused with the scent of time, the aura of the bookstore brings warmth to my heart.
1: 대표님.
2: 네.
1: 저는 헌책방의 이 묘미는
2: 네.
1: 이 비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책을 발견했을 때.
2: 맞아요. 여기에 있는 책들이 결국 우리는 봄을 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2: 특히 이곳은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1: 아.
2: 우리 후대세대한테 꼭 남겨질 유산 중에 이렇게 켜켜이 세월을 담고 있는 책들을
1: 네.
2: 보여줄 수 있고 와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1: 네.
0: 네. What memories did the owners of these books hold? The stacked second-hand books sparked my curiosity.
1: 아, 정말 희귀한 책을 발견했는데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의 평전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0: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1: 딱 봐도 지금 모습이 사장님 같아.
2: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founder, 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e bookstore for over 30 years.
3: 안녕하세요, 선생님.
4: 아,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기 그 마을 여행가 우리 백 대표님 소개를 왔는데요.
4: 아, 예.
3: 여기 이 헌책반 서점 사장님 맞으시죠?
4: 네, 맞습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그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4: 네, 그럴까요?
3: 예.
2: It's filled with rare book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The owner wishes to preserve th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tucked away between the well-loved books for a long time.
0: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려운 책들을 직접 이 공신의 책방 아니면
5: 맞아요. 예.
0: 찾기 여기 어려운데 여기 오셔서 이제 꼭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손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6: 많죠. 외국 손님도 많고.
0: 예.
6: 다른 데서 못 찾는 거를 우리 집에서 우연히 딱 보실 때 그 손님들. 아 이거 여기 있네 하고 이제 아주 저도 저 굉장히 기쁘고.
5: 손님한테도 봄을 찾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렇죠. 봄을 네. 찾기 그렇죠.
0: 이 공신의 책방 우리 사장님한테는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6: 예.
0: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6: 글쎄요 이제 책방이 점점 사형산업인데
0: 네.
6: 그래도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무슨 네. 지금은 학생이나 교수가 책방을 들르는 게 아니고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네.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0: 네.
6: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계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나면서 아, 그래도 책방은 일생 있어야 된다. 그래도 책방은 명명을 이어가야지.
2: Despite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 owner continues to protect his bookstor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We encounter many people in our lives. Although I didn't realize it then, those relationships become cherished memories. Today, I rediscovered some of them in Seongdong-gu.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일단 신선한 재료로 내가 직접 팬이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어요.
2: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3: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4: These new dishes are made with the food ingredients that Haenyeo harvested. What flavors can you find from the dishes that resemble and embody Jeju-do Island? Dongmun Market boasts the biggest size and long history in Jeju-do Island. It's especially known for its fresh seafood. Culinary scientist Kim Min-hee visited Dongmun Market. It seems she knows what she wants to buy. These fresh fish were caught early morning off the coast of Jeju. They're so fresh that you cannot help but stop and stare.
5: 이 문어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6: 제주 앞바다 앞바리로 잡는 거예요.
5: 네. 문어는 어떤 게 좋아요?
6: 크면 클수록 약이 되고 네. 맛있고 좋아요. 네. 뭐든지 전복도 네. 커야 맛있고. 네. 네.
5: 이거 그럼 이거 한 마리 주세요.
7: 우리 할머니가 그때 이제 16인가부터 이제 아기 해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망사리에다가 이제 손녀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막 뭉게, 그러니까 그 제주도 사투리로 문어를 말하거든요. 뭉게하고 막 그런 참소라 그리고 성게를 이렇게 따고 오셔가지고 그 뭉게도 삶아주시고.
4: Kim Min-hee currently lives in Seoul, but she was born and raised in Jeju-do Island. She came to Hwasunni village where her grandmother worked as a haenyeo all her life.
7: Jeju 삼촌들한테 그냥 내 솜씨로 맛있는 밥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해 드린다라는 그냥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내려왔거든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우리 해산물, 문어, 성게를 떠올리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음식,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그거를 좀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맛을 많이 떠올려봤어요.
4: Her main ingredient is the octopus. She must clean and gut the octopus.
5: 여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6: 문어가 왜 이끼가 있어서 미끄럽잖아.
5: 네네.
6: 미끄러우니까 네. 그 미끄러운 맛을 빼여야 나중에 네. 먹기도 좋거든요.
4: Haenyeo have their own know-how when cleaning the octopus.
7: 그 망사리 탐나더라고요. 하나 갖고 가고 싶었어요.
6: 이렇게 하면 왜냐면 빨리 씻어지지.